가야 주불렌제 건강송 안주사마 뒤다 남바군두 농아시부 남주대 하장 개체부시 벤더라 지교시 농아시나 샘시 샘시나 르데세우가 베탈 남초 카디이나요 농아지부 남시요 레다체로네 센제 나오죠 반대는 정륜출레고 베게트랑히 농아시발라시베 렌체딩바통 Cherang gi nyelang da phaji yo ba leang nyang bon de yina phe gi je ba chap jin be yu zha xi lao gi long phe a ro kha ba xie ba leang nyang bu de shi

이신구 카와 쳔부시와미 자라 용서가비 카와츠 두치 츠트브데비에 니스자라 샹츠블하미 남마당 쳔치 쳔마르스케당니 데이그데데 자캄당 뇽마 차지크니 강초드줄 니나 심잠쥐지 콩거스캉바 쳔비 티브데 쳔니 므프르지르와당 곰바 부탕지 리부 용수군 다진요 냠데 요피 마치 콩라 실로지 카다 영영시징 콩기 영꾸라 자르꾸르는 아르퉁데 하와 세친츠 다동 조바스토니 다요피 나브소난 드크마질 나네 공천 당윤식이네 콩츠르 강을 요디 나치 티지 마시나 드크타메지 제바실 지티 도치 데르사티 헤프크 하와 치 콩가 겜블 티마트 달스스긴 강트니 야랑데 쿠미 치비 팀니야 마르부 치비 르그브라 제드그시 샹츠블 하무 강트데 비무 즈그니 샤히 쳔비니 바마 체긴기 니 아마 친드레 시민던데 므치 흐르뇽메 디네 탕탕부리 지브셰 바질 루데드그나 아르우치 종가 하비 쳇초 송충클레 톰르 즈그디제 정브 앙압자르흐삼니 제퉁르흐삼버 망타신바든 아자차 급지 이나 송충클데 초둘셰진요 샹츠블하미 삼티 소치그등 아츠아츠흐 아르체 롱숨라 송충 익부샤제네 나츠 공천당윈지 니체데 르그드브셰기피 링근 가친시그레지 조요 젤루 니통 니르젤리에 다제프르 샹츠블하무 흐크종크르 아원니 치서케당데 아겐크르 차망쯤 자득셰지 마실 카와 서치나 근줄셰크 차나 체슈호송위에 니부사친시그레지 칸침즈바실 다차 바마 체흥 등어 진부 어른친 체플지 아민 간체 마틀라 잡다크니 송충 클지 도탐바르 제리요 바마 체흥기 nga tang chen bi bo ja thi ma th khawa sir chin ji ding hun a mi bo ja thi pa tang ja bra ra ta ra rang pu ji ni ra sham da yong gi yo khawa je tong lh cham tang nga chu chang ma a mi yi chi wi wa chi yin xi ju ba shi le sa su ji ti se xi ri nang yang chi ren bo ke le zhe shong khawa sir chin nam shu ge cham je ni ni de ren di yong ma ji me lan jer wa xin sen yin za tang tu ge ka che la tu ta wa sim de jer du shong me

자성 CVF 상칸란지 디초적응기 나치 대릉가 자탕근 저크시비 르셀린츠나 동참다닌조 린츠디 좀득바당 돈진바 하트그츠등 좀증간 크라도 트리나 레조고남바 디나 나츠 탕지미 르클린 히미토니 영치르자용 다디무시

0: 아로 선이 능세 절랑 아칠리치 담바지 근조리
1: 어 축구 축구
0: 훈칠라 사마 냠타사 다타 냠타 존더실레
2: 오로 다루 통화 지금 문제나
3: 야로 다 자통의 진용음에 그 고고라 샤주 보도 지금죠 아로 다 훈칠 자통의 잔들은 답시 좀 줬어요
4: 아로 거바 다 샬라히라 르치 통국
5: 올레 올레다 몬츠조 촌제나 의초 돈덕 메티 코페나 시리니 마자너레 다치 다치티라 다크빈 의촌덕이 그런 건 거고너 알아 너기 그런 거기나 홍어라 카즈리야 다 아니 글라치티라 홍어라 제산이 제살이라
4: 올레 다정아 정 마쿠나 죽너레 알아
6: 저치링응니 리스틀럽중 마치 돈덩 없던 버지르
7: 장든 제침네 취비 담제 왕줄은 더니시
8: 아멍 펜나스 지리 제비 스케제다 둔 더니인들

동호 찍은니 닌 찍라 처들 동키 접자톤니 사제 렘버 실타 나가철 무치기 닌 찍라 영니 텐지르 동키 찍제 레든 들은 제트바든 루 찍라 머드제 랭아이 응암 자진다리 영롱 저통 실타 나가사 무치게 처수출데 나가사만비 사차군 녀희 임와요라 롱고 나가철 무치기 무어자르 잠접싱서 롱고 노체 무포바시다 ngancui zhengga mengpun danda yilan zin mer gui ngancui thengchi rang jing ge thma nyung zum jo ba ding yi ge bur ge ge bu hong ye ni ge hua ni hu ba duan chung xie ba shi ge jul ge bu tian jian bal xiang xie bi ku zhe ge nyung zum dong wa da dong ngancui heng dong ji ge zi na ying chu dong wu ji ge ren thong hi bu xi ni qie shu ge jing du la song jiu xie le gui

0: 촌도로 슈퍼마세 송셰갸 나외 고로
1: 중앙 년치리 공기 뉴르제 곱제토 락린타 미마 루규제키 십지르티토베 춤제워마 호다뛰고시바 비외고르소이 샴팅디 선율키 낭듀 십르남 세로나
0: 디글레군에 비벤니츠 다와제베츠 니슈시닌기 치로 계급계 조시 시진핑기 비징 미마 소간침으로 중국으로 계륜 첨진나와라 폐배 조르덴기 계보 압둘라 구도 니부다 제메나와시 계급계 조시 시진핑기 제니 슈시닌기 치로 미마 소간침의 첨진 창마라 제군이디 조데 하시무계된 계급계 계보 압둘라 구도 니바 벤 호사인기 랑게라 계륜 첨진나와라 거수슈나유 남디고무치 당진토 덴지메교 탱니슈즈지 개뷰 압둘라 구도 니바다 렌도 중국으로 첨지리 폐견 최수 진왕다 공조 오쇼 륜진 슌바다 친제 륜진 직조 소유 중국 중앙 접시 주기 보유 중앙 치조 레든 우윤 행가 슝레 관계 조린 왕이소 거수슈베 제고르 쇼유 먹봉 르제 초비 조된다 중국 계급 니기 계루 조유 압둘라 구도 니비 시진핑기 폐로 중국 미망 징주마기 섭진 루가라 식심난유 계급 니뷰 좁다 식십디부터 치로 낭데 섭진 루가기 먹리 남지 루다라 식심난유 압둘라 구도 니버니 시진핑기 덴슈 나와 따라 랑게라 계든 섬진 나와라 폐뷰 거수쇼베 제구 죽지지 조시 시진핑기 계보 압둘라 구도 니버다 제면난유 시진핑기 중국다 조르덴 파라 친지주니 로시주시구 송춘 초니비 톡다 파라 숨투 펜준 진조다 자념기 따단 진바 니베 냠레지 치바니 지조기 럼루 민저바다 계급 지중 민저베 냠레 냠게다 베레다 펜준 지시르 진비에 순념 퇴베 준주식시 니동 중을 노롱한 주 튜몽토 중국다 조덴기 텁주로 대제와 조규 협라 제대 초니 제와 공비 동외 리우 서버식 점유 성신 염제기 계지의 서구기 대법 등도 낭된 대회 표송 속았다. 순수 대회 체배 중국의 조된기 대화 조교대 계급리뷰 미만기 투몽기 제와다 퉁유라 콜라시뷰 호조 염제 장독 장비기 피조 침부탄야 퉁유 지대나유 시진핑기 조니뷰 수균 자조 다르비 동화다 덥주태 편준 이지 지수 체로 동화 니벤 염례 습도 동화 총만 로글레 습도 동화 중국의 조된기 탑주로 대제와 공배 티베 치와 용교로 구디 동화 제기 토네 서구지 시디다 딘링 타르게 제기 치 균제 미바라 리기 후다 뷰교시 대나유 시진핑기 중국 조지 조르덴기 서구 측 등배 제배 믹세다 케지 뉴바라 동진 치봤다 조덴기 계급 기타 호한다 딘자 공배지 키벤제라 순종 체교로 갑교 타지도 체교다 조덴 초 파라 시슝다 시다 침주 리쿵 산에서 림바카기 종 습도 단데 개용 신진기 냠용 비리라 흉눈 작도유 중국다 조대 냠레 김원이 니베 냠게 임베 조니비 공베기 탑주 지투 나르베 띵 습도 동왔다 벤조 뉴송다 멍시 지구 족준 짐주 데가소 수균 격공기 냠레라 흉눈 작바 정진 벤조다 미덥 징뉴 방면 뉴규소 냠레기 퍼시 사르바캬게 동와 롭소다 징네 센제 유구르 소지 베리 초 용네 딩섭도 동와 민의 조원 자제 동와 망심 지투 섭도 동와 제 체구 중국 조지 조덴초의 냠도 콜라시비 최고 친부시 락린다데 냠제 제조소 총망 중시워 튠주다 兄弟라 兄능 잡았다 냠제 제조 대월 제베 계지 말하다 계지 저지 멍실 제베 계지 틀람라 튜몬토 송경 제대 미르길레 왕직둔 소보 조교로 꾸디 동도 여지 낸되나유 압둘라 구도 니베 중국니 럽진기 계급지 임바다 주시 시진핑기 구지워 럽지 콩베기 춤제 톱진 미남기 이민치신유 조덴다 중국 파라 사싱 덴베 텁주로 대제와 조여진 조니비 톡도 파르숨도 펜준 지구다 로글레 덤습치베 개공각이 냠레라 유두섭에 춤제 톱유 조덴 조지 중국지 기시주 로덴 규르밍아 라렌다르바다 타이완니 중국융화공기 자세 개진식 인배 문진 최신유 조덴기 중국파르기 드바라 체류 통진 체토 중국와라 변조 뉴송다 수준 신뢰 천재 면제 링례 롭수소 개공기 념례다 삐리 딩섭체대 중국 킬레 대회 망와 조덴도 마조 체도 용교로 거수슈

0: 규다 튜몽토 콩베타 타게 용어 체조인 조된 조기 조시 시진핑기 뜸베 콜라시비 전국 진부 시리 땡조 토부 체부다 중국 점령기 카티토 티베 개강 치베 구지 뉴버 뜸베 체규 리구유 제송유 계급 님비 좁다기 의샤르 서구기 뒤법태 공자라 지리 나유 시진핑기 중국 조기 톡다 바르송토 초용내 먹주 참조 체규다 첩수의 진지라 된태 주식 동지 체규 두주 짐하다 조된 주비의 서구 계급기 당황다 된자라 지구로 토교배 문제 지게유 폴리스 된기 내둔니 의샤 내둔기 대화 대인받다 내둔디 탁주 체바다 자둔카시 균용 체규받디 직니 니바도 첩수의 토네 탁주 체규 균용 체규 계급 리뷰 주시이 양탑에 가져오시르송 폴리스덴다 이스레와라 양결의 주묘 체규로 꾸디단데 폴리스덴 나잠 랑젠 계주 토바체규 니니 니바도 폴리스덴 외 폴리스덴 균교 균교체규 폴리스덴니 폴리스덴와 창매 김시 인배 폴리스덴 외 폴리스덴 균외 자든 균교체디 조덴 주의 높규기 주지다 가사이 먹주 제기 개준라 꾸디동규 숨니 니바도 미주징로 균교체규 계지 지도다 하바도 냠제 계소 된자 린진 현소기 겐지 된디 쿠르토 망조기 된자라 송급체데 미주진 로기 로교라 겐린다 미주진 로기 뇌지 튕교 응고 치고 신이 니바도 창된 창샤라 송급체고 계지 제림 멍시데 체바다 자라 냠주 체교 미빈도 체바 뇌줍 자주 탑람도 찌바제 제데 폴리스 된기 내된테 교용다 창샤 윤징 제기권의 강화 탁주 투바라 꾸디 동괴바제 인시 낸두나유 압둘라 구도 니비 조된 조기 중국 초원의 의샤르 차둔태 흉장기 랑조 진바다 어렵계급기 창된 차샤라 갑조르 치기유 중국 조기 창샤기 랑조태 서구계급기 응원의 주연아 개가 하잔 침부시 조된 조기 중국 초원의 지도 등섭 치바다 무두대 민의 두법 실류도 동교로 배준 후다 제대 의자를 계급하기 미만에 시디 다르게 농수주 토바치료유 지 대난유 제면낭 주배지 계급 리뷰 좁다기 친지다 변조뉴송 고주지다 침진소 개공망부 염래 익제라 명다교바라 딘바나유 조니뷰 중화 미만 지둔 계급다 조된 하시무 계된 계급기 중주로 탑주로 대지와 딩섭도 동규 고르기 염제 세라 시바비유 닌디 공모 시진핑기 미마 초간 침유 습도 촘진투 압둘라 구도 니바라 거수 쇼베 수든 샴유 왕이 공세기 최고로 쇼유
1: 디글레 쿠네 비웨네 츠 니차 중공 중앙키 지급 수지 계급규 주시 중앙 먹위키 주시 시진핑키 주둔 개진하니 양탁베 시경 제대다오 주부타 랑린더규니 유진기 랭겐시김비 니바토 유진 제지 주부타 롭종타 롭스 총제 규마체바 사덴타 갸기동화 림부카 당조주타 갸지당윤타 레치비 지튠치 당조타 망나 디규준바 체리타 튠비 탑주된바 탐지 우주제라 균튜가 구리다니 락린타 미마 루규제키 집질티토비 춤증어마 호다도구 시 내소나유 시진핑키 당기 조진 좁게부 조수 두급지 링키 당주용 추기 내튼 개진타 카즈구도키 내튼의 민리 당용수 롭존타 롭스 지구 비규티 당주용키 럼로정진키 구지 개진시도 교류부시 타틴 양탁비 시경 지대다오 조부타 라린다로웨 롭종 롭수니 당중앙키 사신팀비 구치워 리베숑루 롭종 토드파르숨토 케바르처규 균효타 시경 지대다오웨 노르스기네트 문지 십지타 리규제바 무주 거출의 민니 렘루타 지람 상부조바 주수 넴포르디니 탐진 튕교제제비 춤제 원세 튀부터지 원바지비 미빈 리규종유 지수무시 시진핑키 남규네 시경 지대다오의 로스비와타 산에 등시기 랭경 쿨겐타 서토 코네 바로의 레치바 나슈 레치바 각지 레네키 레치부제키 롭종 롭소 존네토 송네 탐진치바 비디오 니치타 도초키 니네 동교로 슈누갸바 당균타 레치비에 나파치숨토 양탕비에 시경 지대다오의 토니 겐주쿠로타 겐주주발 추중치바 유남진기 토니 뉴튼 십시타 리규 저규 균형치바 유진탕티라 리규 지구비에 시경 지대다오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시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1: 싱글링기 공캄상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 레젠 슈구힌 땡디 레젠키 낭튜엔 조니 네벌레 민헤 편종기 산에티케 퇴외탄 튠피 뷔세 토웨 피케기 렘피토 교유 지주벽거스타 캐나다 타 어리 총통 주멜라 좀제 미토버 지인 시벽거 로그르케 수준레지키 좁제 사트 튜니 시벽거 자멘키 릭지케체 로크 스틀론키 타지점링키 중군해 망부시 시도 툽지 주벽거 여럽기 중쿠르구랑콜라 문진 제당 그르회 개종 시비콜 니뉴 록튠 시립리에 파키스탄키 장도 중교라 외낭 진베 고르소히 샴라 팅디 리진키 낭튠 시브트남 센존나 니차 편종라 다오티 투럽 사르퍼 피게 사브시피에 덤규 냠주 총도티 네벌리에 계급 신진 루빈키 년수 강남 초입시 중국타 네벌라 계급 니네 용회 권준 숨길라섬키 변종네 칠롱마탁피에 네벌리에 미능카세키 통투 냠주러 세나휴 디르 당화 족파 네벌리에 계급 선교 의원행강키 주시수스퍼 쿠마하 아자야 변종수 첨제르페부탕치 변종기 계지 캐피 속친 급니베나 쇼입시 공기 첨제능신 보장 보더라타 제품군법

0: 아주 네가 운우스 이봐지 다 쇼다 하지 샤르샤르 아 뭐 다 또 봐지네 사지제제 녀세니 교도 안 갈래게 시조 굴제 아 마마마 함데노나 찔라 강게니 모소스 갈래가이 아 뭐 왜 텐제소 개봉게키 갤람집 나에서데 오네 전에 봐가노나
1: 야스다 갤람집 나고 좀디 어 개조 봉구도 코르티 갤람간이네 개 무슨 개강 노루 봉게 키다반디 봉구 아니 아 뭐 나 봉바세 어 아지 니에셉 니가 잡에 저거 쭈르 쉬어지 봐 아집 치다 쨈징 안 다들 뭐 야 노르시다 어 되베 니마 저보다 하루 쨈 안 치에스베 또 나래 카미니 오네 주워 그러노
0: 아마마마 헨제소 미즈시아제나 비샤르지조노 종게르난도바네 까 뉴뉴바사 다이네 아이모니지 뚜다 다 보메타간 로바스 쇼고다 눔다 차베초 나가 루브키제 헤지지지가 야사다 이나밤나게 하고미니가 아니 봄에네 고데네 냐가서 저 쇼고 테딜 갑십지 바다 멋있어 봐
1: 에종세블렌미 다 쇼고 리스토 눔르디 베베 루루르시방아 오빠 오딜 파이기 야사모 나 파마바 계시멘다 안다 나 갈래 카지오스니 오오 어쩌 어쩌 알레오 다 땡기네 고레 눈구도 발리디 봐 부모 난 미메 줘봐 야사다 이 줄로도 바지 친사바
0: 아니 랑스호르너 구드노
1: 오빠
0: 안들 로아 용도 카바
1: 오샤도 바지 샤쇼 질라
0: 오 샤오 고샤도 샤쇼 오 오도 샤오
1: 야 모나 파랄 헐레 제 소샤 야 다쇼
2: 요요 다 나 주에 람사 요에 요요
1: 다이니 봄시다 버게 다디
2: 아마게
1: 그지게
2: 단랑가 강까지
1: 뭐 왜
2: 아만다 들이 나 고쇼 질라 나가라
0: 쇼고 봐
2: 쇼고 봐에.
0: 어.
2: 쇼고. 어찌야마. 나 살라가 되지 요미. 어찌야마 덥게 덥게 하는 십 찔리사.
0: 어.
2: 어 아마.
0: 어. 바비 니 뭐 예.
1: 예 바비.
2: 알레. 니 살로가 드린. 덥게 하고 가래 십 찔리사.
0: 어. 뭐 나한테
2: 가지 마 요제. 쇼 니나.
0: 요.
3: 아 진짜 같이 너 나가 캐노.
1: 아 마마마마마. 난제 암스 온디 누스와제 다디 산쇼게 네니 니르군 루수 삼기바키요 보메자들 리트 니키노 니키노스가지나 이제 슈가인 라
0: 야사다 보니 카페부지바 제 다쇼 자동가 아
2: 요바쇼 야쇼
0: 나르시오
1: 가네 하르
2: 밥자 도함 추다
1: 어 밥추스 도함에 줘요
2: 달리
1: 시직하자
0: 야야야
1: 아주 봐봐
2: 아주 괜히 안 가봐지 마 조제 미들이
1: 아주 봐봐
2: 어
1: 가봐자고 산자
2: 어
1: 이내래
2: 어
1: 아메 가봐고 간지 자주니
0: 아스타다
2: 아 가이나디노
1: 아메
2: 어
1: 봄날 덥자 가자 진시 쓰시죠
2: 아스타 봐봐 진시 사랑용아 데리발레 기쪽에 나 골 메셔넬레 솔로미니
0: 엄마 봄어
2: 아
0: 골 메셔넬 메셔라 레마르 차용
1: 오빠
0: 아메
2: 아멘.
0: 사제 쩐지 아멘 너셔도. 아마 봄나 체 땅에 뒤서.
2: 어, 아마
0: 약시지.
2: 나 함나 싶지.
1: 아. 체 땅에 뒤스나지. 인데게 보면 날 님 가셔지 강게 세모도 제냐제 돈 사가디.
2: 님 가셔죠. 어.
0: 봄어. 저를 봐봐 전화. 어도 스님아 봐. 어. 밥도 언니게 경교셔 거지 매비.
2: 어.
0: 어디 봄나. 제님 가셔 세제 대하여 스님아.
2: 다마. 르르제도 되니 되지디글래.
0: 어.
2: 디리방 알레 끝진노 레 끝진노. 데. 개 조사스나.
1: 어.
2: 어. 알레 요요 어. 난데사. 요 다살람 사요. 요요 아 쿱스 구시 살람 사요. 요.
1: 그치.
2: 봐봐. 아마 괜히 자동 지샤.
0: 그냥
2: 근데 부도로 깽게 주 어디 있어?
0: 응.
2: 괜히 자동샤.
1: 부도로 미. 뭐. 쇼걸스다 민느 지지데 마사.
0: 셰에르 군도 날 덮겨 와. 짱겨 와.
1: 에츠 에츠 나 죽니게 우. 야야르시 쇼거지기 눈르지기네 신매매 교시다 맨교바 뭐 랑자 나 봐지 봐 긴줘 봐
0: 지 아니 다 언니 노르님 가셔 또야 덥시 동과다
1: 덥시 라용아 뭐 지 다 들랭 안 추시 동지 하르게
0: 알레 오보
1: 아
0: 다 보면 너 다들 렉 저 그런 요녀 봐
1: 요녀 봐 제손지
0: 예전에 언니 로소 세안님 노
1: 지 다 가요
0: 다 언니 노르 또야 덥시 동노
1: 다 덥시 있다 육시 하시다 보면
0: 아지 덥시 있지 또노 어제
1: 야사 덥시 강한도 님 받아
0: 덥시 뻔한 나시
1: 담목에 깨지 처음에 저 사사시 아이제 나간 받아
0: 야 쓰다 봄 노르도 야채도 덥시 다 받아 미드 뻔한 야채 롱도
1: 어
0: 누스테 다네 미드 깜짝르지 잡샤 배도 공도 나타 나도 갑지미 니게 난 잡시 비언니와
1: 요요요요 봄에 들어쟁이 지 나가지 너
0: 오요 다도 땡게
1: 봐 요요요요요
0: 요 다 쳐도 야 다 땡게 봐
2: 오빠 엄마 아니 괜히 나 룰루제 두샤 나 괜히 내가 쇼사 깁샹제 대두샤 당간년지 좀 알레 오빠 엄마 나 지금 종주 날량래 님니 좀 쇼가사 안식장 롤레 두더 매킹이 깁샹제 나 룰루제 대두샤 나 좋아한다
1: 어제 보모
2: 아오
1: 봄나 녹제진 너니 깁샹제 구도 되고하디
0: 제존제
2: 아 쓰다 대두샤 오빠
1: 아오
2: 누루 응위만 내세주
1: 어어어
2: 니케니
1: 어
2: 워데 총가 침주와 저시지 디날 강고고유와 오데네 강고에네 뉴 안칼라심부산 소샤 안년지 좋아
1: 저기 보모 보모 보모 누스다 누스다
2: 어
1: 아티야 바다미 비샤 고암니 응어
2: 어
1: 바다미 비샤 예 뭐시고네 봄나 비샤 고에 제메 바디 비샤데 아메제네 아메 고메스야
2: 아마
0: 와 야스 보모 암고 다 야가 쉽지 제스트리
1: 이제 다 죽을 때는 비샤는 이제 같이 니 뭐니?
0: 야사 다 같이 니 뭐라봐? 비샤니 말은 언니 맹간 구두 좀
2: 맹간에?
0: 오,
2: 가디 맹간.
1: 제 손지.
0: 가디.
1: 이제.
0: 부모님 시도 매비. 저를 밥은 능유.
1: 알로.
0: 마, 저를 밥 능유. 아직 주셔도. 아직.
2: 봐봐.
0: 부모. 뭘 주셔도 안 믿이. 매비. 저를 밥 좀 받지. 잡지 말고지.
2: 잡지 나주지.
0: 오,
2: 나고.
0: 잠주시다미 킨능시 레비 삼대미.
2: 오,
0: 갈뻔. 지단제 돼. 뭐하면
2: 돼? 엄마 어너 엄마.
0: 누나.
2: 너.
0: 아, 언제 노시다 보면 아메데 노시다.
2: 어.
0: 다 어디 계시다 간나 재료반.
2: 어.
0: 길이 밥에 잠주시다미.
2: 어.
0: 통제 돼. 미좀시다 잡지 다리.
2: 아, 다.
0: 오, 너가
2: 엄마 어너.
0: 누나. 아마 다 보면 언제 노셔도 매비 저래 아메 뚝지 냠발지 저래 밥에다 탐주시다미 에르지 종수자도 마치 미래 소집집도 킬러지 무시해 누나 들어
1: 내 노시다
0: 야사다
1: 난 나이 조변 지금도 기계 잘 재매다
0: 아찌 당하니 부모 난 노셔도 매도 저래 밥에로 아마
2: 아니 봐봐 간 아이고 존존 맹간
0: 어 존 어
1: 아찌 부모
2: 어
1: 봐봐 맹한 조약이 개집 따로 참아서
2: 엄마 아 남의 맹한 조과서
0: 어
1: 남의 맹한 조과서
2: 어
1: 암수 치제서
0: 야사다 뽀 니게네 땅한 만나비 맹한 가지가 조건
1: 알레 나인 남에다
0: 아 욕쇼
1: 욕쇼
0: 만조
1: 만조
0: 지가네
1: 모르도
2: 아 지다 군이 꼬지 가나 이거다 맹한 조함 괜히
1: 뭐 지슈다
0: 세지 부모 누셔도 아미 봄나게 장시노 메비 봄나게 앞도 니로더 님 가셔야지 헐르제 되나 그래 아베 나스다 딱세 자주 여와게
1: 봐
2: 아지다 나 님 가셔야지 헐르제 된데 노디글레 누루 렉 니 뒤지 원에 딱다 수요 사교 된제 봐
1: 알레
2: 아지 뭐스군 괜히가 된 안 가봐지 마 교제 되나
0: 딱 가봐대
1: 어디 두고 있어 봐모 다 아찌 구두치 봐모 아찌 다 대체 봐모 다 딜렉 제우 사자 다 봄 났어
2: 아찌 대밤 났어고 봐봐
1: 어 봐봐 낭다고 매미도 셔 누루 누루 누루 밤 낭다 민나
0: 야 사다
1: 야 다 개지만 봐디 쭉렉 제우 사비 유산지 봐디 뭐 쭉렉 하며 다 쇼 다 딜레마 돼 작은 통쇼 아니 니만

0: nga chuge to chala tum ni to sa ye phop chang kya sui se ba
1: ha ba be to anya ni ge nga bu ju ga chu da tur chi bro go ta ke ma no da nga nga re ka le ju ti nga re tor chi ju mi chur lur kam tim ti ra ba ge
0: amma we she la ta ko ga na mo me ba ne kha ne to ma du si ti ra ba ka shi ni de na shwe shu pung ge m jo na se lu ro
1: pung ge am jo na se lu na ta ngi lu na ta nga chen ne hi ma ji thak chi ha go sna chir o da rang ja ji nimje chire ro ga chir chuzen chi ja ge
0: a mi tan da chuzen ga is ro din
1: ko lo ha gu mi ni na mi da chir sa mo ni thu mo ni so se a ji kup to le to mo ni je de ba na ta lo ro chire zong ri ri sha de na
0: a i mi cha sha da mi da ne jun ju je ne ni chim za ni che de jo go che che ro ta ri ra chi ti ro si ji sha ju da mo a si a chi ba ge a si a chi ba ge sa na mo i je de wa da wa di lu mo cha mi ni ge he te
1: dilung wo cai gai ba ge ma shi kon ne bi ju du ra mo si de sha cha la ma ba ge a shi ni dil sa tu ri ren ga jia zhe se tong tu ri ren ga jia zhe du a xian qi jie zan zhu jiong zu ge xi jie zhe gan jian ba ge
0: ge xi ran yong ga a xian qi jie lo mi gang to ji rum ji de ji ju jie jia men de qi ra ji zi jin gu ba yu ba ge da
1: bu bu chot na bi ni se bi gan jiao xi jie ba qi jin bo yin lu ro a ni qin zan ni ya cha 수다 주메 비게
0: 사 침장 차로로 수바 장 강게나 메레 쇼베 무주다 달라가 임바가 전 팀나노
1: 아마 마시 코니데다 결에 건네 강게 팀부도 다시 사지 가이베 아 미크라 쿠버 모디샤 모디 콘제 메비게 한디 찍인 돈도
0: 데 모르 메베 모디 콜레 아 가지고 오거다 아 콜레 야마리도 보기
1: 니도 시메 제 결은 알아미디다 나이 트럼드지 초 강간 모디노 모디 예베 마제 konje kyoge mi shudu basta zongnada zonglas no hago mi nige
0: mida anal zam mebe ji gu zam re yo che gui me ari ten do di ta den lo de shi no le zoge yi ba de ri ge se mi do za pe sha ani ju son kyo do ba sur se shi zi nga zi chi li ja den de jo zong zong ni ni ga ngi ri shi ba ga da
1: zoge su se shi nga chu ni le mi da su se zo son do yi ba kyo zong she ye ki ki mi ni kyo ra le ge ri ji di mi bi
0: 너그러지가
1: 모델로 거거지 뒤에 미비께
0: 다 머르메비 모델로 다 저래 저들 조베 모주다 알로스 거야다
1: 니 두시메지 미주 마과비입니다 거의 땡도 저들 제전 깨서 서슴지 마 안돼야 고속속속 마 고속속 단지마 따뜻이다 거의 째고 가는 부예베 소리 부메베 소리 미 거의 떠든지 뛰다 떠든지는 용민이께
0: 아, 또 야그라 시집라 저라래 어디래 미니가 돼.
1: 아마께. 아, 또 니샤에 치레 땡도 저 슈드 야 가자 싹싹싹싹 마 가자 싹싹싹 치바나. 다에 돈이 식지 그때 주니 샤에 미니나께.
0: 미다 미다 미다. 다 저 후다가라 두지 너노. 정 머리 위로 제거 간 부위로 지켜 준 거. 알아 우주 가자 어디. 뭐지?
1: 치레 싸고.
0: 제비.
1: 치레 안 싸고.
0: 제비.
1: 니 안티랑가 제다 촘따따드네 마지 쉼부쭈빠질 고 스가진 쉼부쭈빠 자식도 봐 배디 젤리바 하고스나 어디고서 저렇게이나 리에이나 지지바
0: 그이 제다뇨에 치르지마가 밀구이 제다 내라다
1: 아무 미니 카드가 저 니 카드 주고 가봐
0: 칼 거베야 나지 칼 시유저 저 카다고 잠샤이로 수르지 제는 매좀 하지도 노노노 안 되고네 소소제 된 약속 봐 엄마 어제 우주 강하고
1: 계지 지네 마셔 궁네 쉬지 봐 미콘 아다 로가지 고 삼자고 나 만족 끝 칠 아다 로가지 된제 땅부디나 들지 마 밖에
0: 된제 땅가
1: 미켜 아다 로가지 고 삼노 네 랑초 찰아 땅디 김베 캐스다 네 안디랑 같이 했다 시작하다 지소소 지탁주이
0: 알레 저리 랑초 찰아 다로 결할 민도 랑주 맵나 알라 랑주 맵나데 아제비 고네 견과서라 잼나데 랑주 맵지 아아 아아 아아
1: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0: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1: 아르 남별 괜히 온데 두가
0: 제가 듣는 게 준수 결에 잼 수가
1: 알레 니지 춘주오 남규가 강크제 예배 드리키랑 알레 찌찌니 저기가 되는
0: 남시다 참만 봐 저래네 내가 도고 뭐 땜다가 전노스 땜 잠시지 와 뒤도 봐 좀 링내 주다 유고 주다 도 봐네 강네 조선 처음에 내면 따지제 조카네 믿어지 마 덴지슈 접대 제일 주셔 너도 조선 처음에 지금 봐 고급 도서 공부 봐 전노스 와 그래 카고란 이미 니가 돼 맞아냅니다 결의를 종주나도 미자까지 롭좀 맞이다 님은 간주 초제 삼류나는 푸삼루 스칸다 고마워도 잘
1: 알레 안데 미장까지 미장까지 키르가라 슈니 뒤바나 키스코르체 쇼감바 마크르두셰다
0: 어 따따따 셰다 겨르냐 키샤스 디자고메도 어 폴로스 바지 난제 아미솔로스 미젠 고 쭈기 나와제제 까사 좀디스르 쥐휘스르 디 망지와 마고베 님은 니가 마자교도자 고메 정도 쇼가 쇼네 어디 봐 초법 자고르지 겐칸주이나 사디레 두디 로사디 리두 제노유나 로사 고뇨진아 빠지지 그다 미그스며 뇨진 농세 간조 지금 뭐네 띠이 줘서지 데 로사 드럭즈간 직 직셔 가지 봐 잡아 주세 사제 마다 드럭즈간 톰나 따가라 직 술주에나 어데 로사디 디르 제나 테르모 튼지나 지리디 슈르지게 질자 샹조딘 주마닉시 나갸스 쿠스타 살롬샤 이스타 이미 가서스지자 지기 아제아제 아니 니지 오도 시다 자도 봐 오도 지주며 아제
1: 어 다인 전부 랭기 지도 안 아제 바빈 티된 코난조 다 마시 코네 미 미게 졸라다네 소세 조선단 소세 깔레 기로바 처치도 마지 심제 지과 맘바바나 아니 난 졸라 친치레 센 차차르장 봐
0: 알레 아 졸라 지로사 아 돈르르 짐바가 좀
1: 아니다
0: 서동 졸라 돈디 된다 진주만 보고 그 지조 전용 근주 다르다 지주 상부 차다 저요 봐 내 저라 배차셔 미치게 밥수지 졸라 당수 응세 되기며 미 자담에 밥수 자담 졸라 동고 잠 졸라 가서 좀 버거든
1: 어다 잠시다 졸라 가서 친친 안 잠세다 저거 십시지 아무 주안
0: 알레 잠 마세제 자롬 리세 좀 버거다 저
1: 알레 아니 자롬 사마고 낭바바 멋코네미다 안 쇼게 니세 다간 작간 고름이 딘도 믿고 저제디기 님지 자가나 먼지네 내세 대 고름이 누구거다
0: 아 예다 예다 저 자가나 저거 이도 미 자가나 먼진 고미 나디 집안나 줘라 어찌
1: 아 보스다 니블라 아니 김자니나 고루루 제대바 아까서 유메 간 투메 키레 하고 메베데네
0: 하고유 제자냐 줘라 줄주도 오시오 데리케 제리케 고프주 시진핑게 총도 롭다른 부총나제 서도 촐라게 자죄딜 깡고 타지도 지시 서도 촐라다네 모차급다 준주제나 시진이너미니게
1: 남기 미코네 슈부도 따스사키 메삼젠 니노 중제 십쇼하지냐니
0: 네게 니가레 부도 따세 비교인도메도 아니 이와 니나노마
1: 어 따주레 부비딜에 녜트지 템제 나 어 뜨그네 추레 셰셰셰즈나 준주제 지메베 왔다 들리네 제 준주제디 아니기 김규 노빈지 이제 좀 좀 지매베 니 못 들리네서 아니 난 깡 코르만 좀 건지 난 짱자 좀노
0: 아마 다 졸라네 아구도 쉬어가게 니 쉬어야 아니 나 조금만 봐 깡기 토네 쉬봐 준주제디 일 깡기 토나네도
1: 들리 있어가야
0: 네
1: 레바나
0: 이제 니 들이 가봐네 지지고 도와지 쫄도 있을지 마나다 달로 준주만 보고 소지 지민도 군주
1: 하구이 배지 바디니
0: 오다 배지 샤인 마요치
1: 마녀지사
0: 야 아나 메라치 세돈
1: 아나 메라치
0: 아주 나다라 졸레치다 아마 어제 구지
1: 배지 왔다 때리 누 십비나 된고 소시다 녀에 미니 예 들이 난 발레오 어 요요 야야야야 어어
0: 제 시슈고 제 된심다 메디 전하네 아르제 아르지 딱까지 시내미니 녀 때리 좀다 지자 강글로스 자노 바나 디지 아 오늘 사진 년대 종소자로 아스테 마사제 되고 봐 디지
2: tene tirin chedi jupie chepzen kha sumbti digi chowa re hwe phoka hwa sipti hi ta chepzen ti na lo lya chongchu uti ki mangso ki chowa ngwe lya ngi sip chi bar gyu be na be ton ne mangso ki lege chi jo tha san be ki cho kang ji yin mi ji do na wa tha cha mangso ni tha dam lin che be chu ne chowa sa phe pu gyu tha chowa sa bar jin phe yang thak bie dawa thong thu bi la dawa ning ba tha sue sang thar bi dong kyo sue lin chi gu bie bu gu yin ne che sha jie na xiam le lin ge ne mo thu di gi chowa ru hue lo ge wo xi bie chi zhen tong ti qu tu zhe sa bie lo ge mang su ki chowa kang zhe yu mi gu ngue xin na shuo
3: Sita shola me pachi kya mari Sita shola ropa tochi Ozi namalengye manje yure li Ammu trusha so ngani kina so Tenpo ji trenji wei Kina so nga trenji na La tren manju la Tuka me tuka me Tokui loka sun sa Asi kusishi Tren yuwa li tren yuwa li Ale ozi me lengye so shikyo Wata lusa mamba lesa basit ngundri kurpa Tak rabu trati kase jini caya me rosi jini Talda de chos dikala trati si sepish ke che me le Chola dugi me sep che tak rabu Wey, mo Ta chara ji suja keshta Ngani trati gurewa ne ka shepu ji kong
4: Yo yo yunye yunye je haa Ya, cha su tu zamba shimbu ju suyo do oda.
3: Oi, ya chu, ya.
4: Ya, ya.
3: Ka shibu ju gong chu.
4: Mar suyo bu suyo jan yin oda.
3: Ale.
4: Ya. Ma shu gu ne bu.
3: A.
4: Po ranga dredri shibji jebsi dredri gan jebe ni.
3: Zi mo. Taran shu ge mo ranga nga tergi jo shime be. Nye tergi jo, tergi ge gangu ca sa sa.
4: Ama, nimi nyingal tergi je gol debi ge ni.
3: Tung tung di.
4: Tera yo, misu inami losala jozi kan saye da dunye takta ko jikba. Ta susun mi kapto jiji ko jiji, wata san losala nganyu nalgon jipe za ngan ngoshita chabango.
3: Azi mo, te ngozai kao ba, junju jen siji da pami chola dan ngozi yin simdwe.
4: Ba, junju jen siji ba. Ta jene le susu junju ni jene kan singo. Ta mishu ni ngali jiji shiha zhuyo.
3: Kenzo kia hako dame.
5: 哇哇哇 美, 实在是太美了 碧绿的羊角雍措 西藏第一座宫殿 雍布拉康 西藏第一座寺庙 桑耶寺 简直是人间天堂 哦对了 我得先找个人家 好好了解一下 山南 这边有个家庭旅馆 你好
3: 我好啊我也好你好您是我是来旅游的来旅游的啊这边休息一下啊好好好先坐坐坐坐哇他顶上俺就路边去了如果人家通知接他马姐姐姐那是呢如果带着全部那么多就是我那把我哪个来如果来都 我叫
4: 妈妈你叫妈妈哦不是不是我的名字叫多吉玛我先去叫我的儿子的妈妈好好好我先去叫我的老婆啊你这边休息啊我来啊阿里妈妈如果来如果看到是开始的阿里有有那我先给你献个哈的谢谢先我给你这首的哦他叫杰里杰里杰里玛丽杰里
3: 啥啊这没事我也不让个年名都没写这名啦学的你啊我把名哦他叫迪基哦德基大姐您好啊你好德基大哥您好啊你好我叫张宇哦你们可以叫我小张小张啊这个名字好听谢谢来来来我给你献个哈大啊谢谢欢迎你到我家里旅馆啊谢谢来来来喝个酥油茶啊谢谢谢谢谢谢来来来来啊
5: 这个酥油茶我以前喝过喝过特别好喝这个茶有别的名字什么名字叫团结茶有什么说法吗有啊我给你介绍茶是从内地来的嘛啊酥油是我们本地的嘛对啊他们两个融入在一起谁也离不开谁哦对对对对对对五十六个民族是一家谁也离不开谁
4: 对嘛大哥你这思想觉悟可以哦我厉害嘛来来来喝茶喝茶啊谢谢谢谢谢谢这装修我装的这风格我设计的切的只有这个吗不是有有有你想吃什么我去做嘛不不不不我不是这个意思啊我是说
5: 我之前去我藏族朋友家里过年的时候他们准备的特别的丰盛但是你们这个我给你解释嘛以前我们过年的时候也是这样的桌子上面吃的喝的摆的很多很多的
6: 过年后没人吃，浪费了很多很多的。哦，准久了，年代啊，给这龙久了，我会记一下我的名字。我啥意思啊？哦，他说的是利息勤俭节约。
3: 反对铺张浪费的意思。哇，大哥，你这想法可以哦。我厉害。大哥，嗯，你刚刚讲的特别棒。像刚刚这样的故事还有吗？再给我讲一个。啊，讲故事？哦，等一下。
6: 好，
3: 先我们两个商量一下。
6: 可以。
3: 我们两个的故事。哦，我们没有故事。
6: 只有爱情。哎呦，我们真的是个爱情呐，我操！故事，故事啊，故事，故事有。
3: 快讲，快讲，快讲！
6: 我跟你讲他的故事。
3: 好。
6: 他以前单身的时候，天天喝酒，天天靠政府补贴，是个男汉。
3: 啊，
6: 有一次，
3: 怎么了？有一次怎么了？
6: 徐伟，
3: 但是，
6: 有一次
3: 啊。
6: 快讲呀，急死我了！有一次，村里给他五头猪。
3: 哦，五头猪。
6: 当时给他的时候，一头猪有50斤左右。
3: 哦，50斤。
6: 然后他养了一年之后，卖出去的时候有几斤，知道吗？
3: 有几斤啊？
6: 怎么了？五头猪加起来都没有50斤。啊！ 哎呦，大哥，你真是个人才！哎呦，小张，
3: 从此之后，他叫罗巴多吉。啊，罗巴多吉大哥你好。确实，我以前就是这样的人啊，男汉嘛。现在我不是这样的人啊。
6: 哦。
3: 现在党的好政策下，
6: 啊，
3: 我养了50个藏香猪。
6: 哦。
3: 这个家庭旅馆。
6: 我开的，哎呦，
3: 我老板，我厉害，可以，哎呦，对了，我给你讲他的故事，
6: 啊，感谢你，
3: 你笑死了你，
6: 哎，快讲，
3: 学多，
6: 以前
3: 他们家的很珍贵的一个东西丢了，
6: 哎呦。
3: 找到没有嘛？
6: 阿姨，找了半天没找到。然后，
3: 他去算命去了。
6: 哦，算命先生怎么说的？
3: 算命先生说，
6: 这个东西肯定在他们家的柜子里面。那柜子里找到了吗？
3: 妈怎么可能在柜子里面嘛？丢的是妈呀！
6: 对呀，哇！哎呦，真的是笑死我了。
3: 小张，
6: 从此之后我再也不信算命了。
3: 确实啊，这个封建迷信啊，是咱们经济发展中的一个毒瘤。
6: 对，毒瘤。哦，坐。
3: 毒瘤坐。
6: 喊死我个头。
3: 坐。
6: 喝茶。
3: 哦，
6: 没事的。太阳刚接水。
3: 没事的。
6: 啊，不过你刚接水。
3: 你也都是毒瘤。
6: 我真看应该没。
3: 没事过年，我这一年来，我你给谁拿钱去跟我张张下，谢吧，干有个你。我怕没。怕没。张张下先打吧，你。怕没。大哥，大姐，哎，我有问题想要问一下。啊，说说说说说。啊，就是我刚刚过来的时候啊，看到咱们村里都是大马路。
6: 哦，对对。
3: 而且特别的干净。
6: 对。
3: 以前就是这样子的吗？以前哪里有这样的？这个我给你讲。过来。 以前我们村里的路都是土路，路上面垃圾多得很，牛这边拉了一点，
6: 哎呦，
3: 马这边拉一点。

0: 말했습니다.
1: 다 잡았지. 녀셔. 길라.
0: 다 전에 샴도 도치 나인데.
1: 레츠 레츠 길라.
0: 어.
1: 저시 조단 거셰 속바이. 수규셰다 샵도 쳇바케. 수규지니 마냐 공베도 동중아도 상메 제지인.
2: 제지인 제지인. 나도 상메 제지인.
1: 디디케니 지슈쮸모자. 송게 님보 나위 프라민. 조사바르데비 님부양. 카세 녜냐 이라 몽주메.
2: 몽주메 몽주메. 카세 녜냐 이라 몽주메.
1: 지미라도 저시 잠녀송. 축비 되셔 줄라 아저쪽 나무 되셔 미리 개차인 나 뒤뒤 릴리 겨셔 아
2: 겨셔 아 겨셔 아 뒤뒤 릴리 겨셔 아
1: 겨라 나 뒤뒤 Let's get up
0: 뭔데 멘트 가셔 얻는 시 내도 와
1: 겨라 어 다젠 나 접대로 가나 가지 젠 섬도나
0: 나 나 뒤 접대 주가게 담주 신이 입에 봤대 더도 망도 길 친제
3: 必须装这些要求用这些话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
0: 我出来去了，俺做虫子拿了，俺做大招呼下线，看不见抢都要的。我来了，快速给他们提来呗。哎呦哎呦哎呦啊！在那其他在马前，得来忙个米呀，滚入街上啊！来来来来，这是到我那搜搜虫子送包去啊！走，收到要要。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多谢收，
3: 呀。第二期，俺去每日养眼视频里在里前提去参赛，下面了另一个模特，其实里前先不难，先就难说。
4: 妹妹大姐去，俺去老爸了出几集。
5: 妹妹不积极，俺就乐不出积极。
4: 处处的积极，俺就处处两把起。
5: 差多有别之主意，母亲一心思两把起。
4: 没积极这样是江浙切错。
5: 扬州人的这碗里，恩济点点，养生稀奇。
4: 说出康稀奇，语体闽南用我起。
5: 每日看起天气也健康，天蒙空变的。中华民族的素质、颜色等，都需要颜色，热颜色建议。

在现在为三个中国人员工作，我那做老人呀，中央农村人群积极立功，培养农村机，提升其领先力在能显现中啊，还将其搞出去。我那听的力在作用吧，点赞网页影。初步那么说，他能有其他成为托了呀？AI他根本能够拿了。下面呢，没得他些给车间通知的这团队了。下面呢，有六级卡车一给推动的这新用爱乐了。他提升其领先力在哪落了？我那做。 亚马苏给三六科斯给纳拉马孙别齐巴拉列军东瓦拉托孙齐贵别过了呀我这说不出雄心没入七十级 AI 三位初步谈没入他些间给贵州车间通知南团玉溪西北卡七北铁东所明阿呀查杰团在卡杰给南秀琼都东北这些所主呢纳拉马孙别齐别三康了呀修建提不醒要是 차외레디지단타 외주로 람수리아 때네 심캄 시류토 동토끼 유지 주인시에비 차제 튼제 티리기는 김달이야 공고당화타 더구 토담리 유디 나르마 선비 치바야 삼류

0: ཁསབ་གི གཉེན ནང དུ ཚུད དུ ཅུང ནས ཁོང སུ ལུསིམ དེ དང ལ ཡ ཀོག དུ ནུས དུ གོ ཤི མཤི ཆེ ན ནུས ཤུ ཆུང དུ དོང བར དེ ཡང ཐར ཡམ སུ གི སམ ལུ ཁསབ གི གཉེར ཚུ པ ནོབུ ང རང གི ཚང མ ཡ ག བ ཡུ ལག བར དུ ཐོ མ རང གི ང ལ ཨོ ཆེ བེ གབ ཐི རེ ཤི ཉེ ཆར ཨ ཅ ཞུ ལ གི ལུ བུར དུ ལོ ཅུག ཅི ལ ལེ བེ ཕོ མུ ལག དོ ཁ བ ནེ སེ ལ མི སེ བེ གེ ཅེ ཐི རེ ཤིག ཐུ ཡོ ཤི ཐ ཅི དུ ཕོ མུ ལོ བ ཅོ གི ཝེ ཅོ ར ཆེ བ གུ AI 领域的 App 式 publish 起不谈，天然气读书传播谈，普遍玩个这些学历样样起不嘛些。领域网络了呀，渐渐没变难听就看好些。明儿，这些个叫了他，加入英语起不起 AI 那么年纪的，什么年度连得不谈，根据人口十年级别解决了呀，电器，那么顺便级别先看的绿洲化些。他困得表白作为我给老将给女小姨那日，他几所给。 제베기 심제르와 단동우유기 춤제 톱남 메버소기 내들이야 된치 콘스 장도 민베콘디 삼류 커섭디 취집시켜 하시 타이네리 시점 냠조기 갭도이나 착세기 낭투 배궁 제유비 뉴슈 충도 동대비 집업 민용화시 대야 심차치 타르가와 교류하시 당하나스 AI기 링미 파소 제바 퓨제 당도 查接车间通知的机关，我那最初是给耶稣推送忙不及送消息。他车马了，我那普利斯金局的查兰索的三十月堂，同时去卡托跟着去过。第一部车，俺我同旅途就司机，路里那边路冲路没写给看的，他们特别给这提了，今大孙了，我们现在回没写给消息。他出轨待业的级别这边车间通知停车解释。 他一年里没得他写给原当几家签名机，算来给写不他。公给列地卡给们具备级别车间通知能落了，大多往前的点里可能落不他。今次完了，平均女士动画，天差别自动所以能随列。那么顺便级别三路东玫瑰白昂，带把三给给那头了女秀江西突击，天卡了学习读起速度，卡车意思的。 读书学的上吧，毕竟我那最近到邻居去看到课本嘛是，但一年谈的久了，也是那罗军基本那么去啊，搞点些了呀，就是的。他卡车意思的上吧，别想想那瑞地当这边给卡，下面呢明年车不速，下面呢菠萝价格给卡，顶这几个啊，卡说的还没过别给刚进那路下，你啊，都是让卡几个电脑落了呀。
1: 啊，还将公布预备开卡停车机是吧？他估计啊，人他拖不越吧停车机的啊，车一些个多，加上电压卡车一些个多。他卡车的电力推动机强度化了，他加上卡车的电动力，全国十三级别，二十级别面新些个热些松下。杨家的库嘛，俺们这车一起，进大了，他讲让还将全部多，年头列的些给卡车的电动难度，那么出去推不他。
0: 在具铁东南，卡原本呢，铁东根基，卡的车一切落七八趟，铁的规律给直接作为卡蒙西呢，滚边爬了人不忙不一样些。他加上卡南落来，他蒙西是对什么啊？忙起越不罗，他能够同样忙不越吧？他滚不是对什么？过人不得拖不越吧？人他的拖不越吧？停车机里也苦苦拖啊！他加上三个月，得些七八里，西到穷过了，蒙有几张当我怎么去？去滚边卡吞边热拖越。 卡车一个人拿落了，明年穷，千万别得不了你。如果是建筑起不塌，一万没砸，明年应修了不要是。听啊，出轨一切从看你敏感卡，如果是他敏感卡是对什么？我那句啊，一个送不得的话，车就是挂起来了。敏是对什么？马上就敏了敏，敏那是多啊？感是对什么？但我那句看这里，加感的、敏感的、小感忙不要了吧？
1: 卡斯对什么？但我那句卡，那么就必须打一了吧？他电脑落了呀，瑞士单车我约吧，下面呢，波罗的啊，瑞士单车我约吧，下面呢，这明年车不速单车我约吧，给卡。他加上刚拿了路对什么？就通过我嘛了吧？加上电呀，敏感卡是解决不脱了。他谈的铁东了电，这个的，你那拉到卡巴尼，刚刚有车轨是，扭着手机肚子，而且拉松了给他的松下。 亚马苏给三六克什么呢？我们给经验别吧。他车前同意了呀，开出去了的，他开始呢，养猪的差谈不谈，多过了对起哇。他反转速度也给他的学不赢了。哎呀，他年头零六七对三八，过去的给当地看不少，差一天在体力扩展七八年，对你我们定给三看六多动作没赢罢了，得不得足球给艰难给，定是被生气他。
0: 지방 문제기 섭취하시 나라마 선배 지부 만보시 고메 소르밍앙 차베 지텁기 규제 난도 쇼니 인수 수입시 다 김다카시에게 첩생 통제 팀 가시 대비 지라 인쇼부터 롭중 야부 맞춤부 인은 제수 컨트롤 시고 리치치바 람세 맞춤나 대로 체크 리지 렌치기 두지 세도 려닝 지소 세리 관계 심조바 장스 닝키 첩생 통제 카치기 난도니 차계기 슈세 망부 용의 치도 척슈다 종의 격구로 아 네미 제련소기 논주기 진다다와 위조 체제 나르마 준비 치바 로람토 치라비와시 야마소기 삼류커섭 기비 충분히나 림시 차갸야 심차와타 다와 숨 추버소기 내튼 튕기 유지시도라 대외 명의비 레균티 무유기 차주도 야기 중요하시 년주로 전바시기 니즈비버 시부이나 광동기 로림시베 보무식 AI 단림의 제발의 인수체 갸시미도 강 굽죽고구낭 지습 굽죽고구 배유소기 태착배 계제 루지체제 랑기장라 뇌수동배 차주배도 화난정중타 수준직부 롭진기 선규르타 규비 롭린기 기근지모와 쉰바 인류 년주르타 중규르 년바르 심주대내 기조진 장루연기 이십체바라 나르마 선배 집에 뒤인 정부 낭로라 폭도 치와타 시도마위 낭둔 디릭탄 지지 제외인은 시도기 뉴버티 교로 조와타 로지직딤기 뉴버티 시엔도 친지 샘캄 주진 미도바타 지소기 제왕의 냠시엔도 조시 루리기 고송 징라 도르부인은 제주기 가고 티탄 뒤니 송탑 체와르 교로 다치 군비 정부 가세기도 와라 다 재산 되게 직 배공 바르마 송열의 집에 치도 인수나다 직 조외기 조선디 응누르토 아 뎨바타 에브이 네탄 파르베 셰프슈 고이치네 김다기 동주 체지 어 구주 체디 대동 강기 루지 워도 몽츠기 자갱의 주버소 나르마 준비 치버카지 시아왕토 교르베 삼베 인슈겐네 랑츠 미신베 제주기 랑궁앙 슈겐도 교르디 랑외타 김산라 쿠르부니지 수여시 장로연기 야마소기 삼류커섭기 오니 균대기 샘캄 시류도 동주디 차외 지텁기 군디 워두 청진 토제소 규로와 체규티시 타디 시도기 택세 마와타 소르망 얼규치와 균투 정신기 캐비제기 디브지 람수 규제다 나르마 준비 치바 체마르 루이 침바소 규시 차외 슈세기 딘세 워두 차외 지텁기 꾸주 지행기 생감기 가조디 문진치에다 균체 매바로 슈치르 당니 디 정이 각동타 타르가베 심캄기 칭기로 수도 주고 하시 뉴진 집에 내튼 탁주 시엘라 말라 정신기 탑람 주고바 나르마 순베 치바야다 삼류커섭기 남베 탑시 야마소기 뉴스 포바니 레디기 겐지쇼아타 더구 토담 등기 메바 단도 김상기 치드윈 미당와 소기 교제 망불리 중원된지 시시 레디기 계산 용리 체디 튠제 니르경 지겐 가지기 년통기 슈세 코너스삼비 년체기 나르마 순베 집에 고수 뉴방 외디 뒨톱규 요마시 다사르괴베 외소 쇠다체네 시도 중예라 가체이 태동 낭로라 나르 순신 시비 이기비와 잠기 제주 추진 메바 치톱기도 AI 링뮤 치로 치비 년체 낭로라 토구 제부 잠기 로총기 남바 담네레 너균신다 머럽 다시에다 착시 쟁기 낭드윈다 규비치기도 마시 고송 더뷰 니버 튀어괴베 레디디 치지 니버 규비치비 더블럼식도 교류하시 기줌 남바 스튜 삼바다 아 생성식도 하나 수제가 돈이 쉬비나 기줌 남베 미터브릭뉴기 피게뉴르세디 다도 더규도 담쳔베 시왕기 진이기 남바르 교류 나니 인소나 상하이 총계의 처진 총도 강기 땡아 AI 링미 치료기 머럽 다시에다 착시 협조 지역이 내든티라 주망다 APP 니르경 길에 공지 체제 탁대로 요상 제도 주거시 타이 내레 미터브리누기 락젤리아 데네 내든 티지 모두 고교르기 남베 동네 나르신 튠시하시 공세 주베 내든 티지글 명의베 정신타 이치 가와 남베 교제 교과 속이 계주 된지 유사 다직 더구 도담 쳔베 뒤도도 뉴딘기 태도 치가와 교로하시 다 김상기 다종타 지든 뒤도도 중 매바타 김다 마부시게다 로드 직제 치바야 제지 꾸이주기 뒤인 코나라 토나 치블리 낭튠기 렉딤타다 등도 꾸이주기 남바야 낭미도 당제 머럽 타시게 낭튠타 낭튠 밀릭바 급튠기 튠기도 말라 정신기 내 뒤 주종 치에라 말라 정신기 탈람 주구과식

나르마스윈비 치바야 독수기 니니타 독수산다소 독수기 자조지베 십축코된 치미촉베 랑지된요시 창자르 기회 롭신 시팀 롭링기 기겐시모와 쉔바 량조예이 더구 토담디센기 시신 체주타 이든 체주 지수치로 당니 십시르 땡빕기 웬게 머주바타 루구 정식의 낭튼 양양퇴비 레디라 지게기 낭튼 십시르 시구라 제비 견지 튼규 치즈라 양 십시르 체니 중즈니 응원고 체타 규림 가고 내튼 튼지기 견지 제시르 시기 각동 남수식 체규리아 군디 동괴체 소나샤 로 생남소 다티링기 중앙농진연지 지급례고 표계농진기 디링기 링실리센 슈삼 다제인 링기 슈덴자고

0: 기초 소정 제야 될 차잖아. 단다 퍼돌 차잖아. 담이 수수 기초 소정 제바 다 푸다 보면 더 직진제 망부유 망부유 뒤 나와는데 배전 잠시네 타나한 줄 별별 소재 뒤 나와라다. 내가 진행 보면 망부 쉬고와리. 아. 이내리 총기다 종다 직스네 되는 잡준 윤진 뭐 범지에 요마리. 아. 팀이 되는 거 뒤에는 아주 범지 저 중리에서 대버리. 다 소정으로 제자 들려도 수박아 수술 랩도부터 이제 지금 랩제다 메란 차차는 대닌 대반에 먼저 뒤에 가서 종류 맹맹맹이네 슈자 잡진 전전부터 이제 추여버리 아 네 팀들에서
1: 저 디단 먼저 미기 님의 규규베
0: 제 단단한 안수 균주 제대 망체 님의 규규리 님의 규규 제제 단다 타 독시 균진이랑나 독시다 총계진 벌 수인교 직다 종류 벌 수인교 숨유 다 디제 숨자로 에그래 소정으로 지체 되는 반주 롭정으로 지체 독시 디첸조리
1: 아 네 안서 레미 같이 지나.
0: 다 단다 뼈 소녀 랑 레미 숨주 예윤 주. 숨주 예윤 다 티낭로로 뼈 소녀 다 종녀 다 숑례 칸다 직 텐니 사과도 디 단다 티주유 로대한 총스 제다 장지 회의 제제 티주유 하르소레 차도키.
1: 아 네.
0: 송제변 되지. 엔 티낭로 레지 다 제리로도 니 숨지제 내가 진. 엔 건도 디제 제제 다 뼈 랑 숨주 예윤 주. 단당한 주 다 가르소레 길레와라 미 높추 죽주 여행지 어리 어디 어리 디낭로라다 라프 참도 탐도 예쁘고 숨시딘데 여 대제제 건설사사네 직달에 소소미 직심슈베 제도 가르소래 먼저 다디 어르바 맨주 겐주의 직세야 겐주 링아 저르바 오티제 뉴 테라스 제가 지금
1: 아무슬레스 게난 더 디라이 망고스 페브르벨 젬송서바
0: 원 다 젬송을 차사나 먼저 다 가르소 Tengma tangbu tangbu di nge nye tong gyak lo lo jikchimbe shiyan. Tine che che ta khatsu lo jemzong lo zhogo ya di. Gap didu ngo nye shashan duks zhoya di kaya chenpo shobu rei sha. Khare se na nganzu thoma shiyan zhobe gyurim na nga shashan na thale. Bue pesu tur shashan nganzu nye mo se nye di ha ma ku nye shubu du. Mi mangu je ge gap didu nganzu bue ge na nga la tiju yori la. Nye me gyan sum se nye ge ta khanche shogam chi. Ti khare se zon tina bashin nye me bashin che. Bue shwa che. Bue che. 디제 손님이 계산 좀 제제 도스가 저 냠돌 틈지 주제 좀 거리. 디인도자 내 망고직 편에서 용 버싱도 야 독제 대도 스네부 치마라 좀. 니무시 저거마 되게 좀 근데 진해도 엔 엘레 버지다 대세세다 민도 신네 엘레 님의 대세 디제 대 아주 팀 삼부의 중요의 버그 고르로 주디제 시 테니 신네 버도 시에 된데 대사 다 된데 제 디슈불로 엔 메타 진간 저 중앙 룽디 레고리 중앙년디 레고리 다 대박 가서 가는 밑에 년주 삼바 망부지기 독시하죠 다 대상은 사실은 니무스 놈에 니무베스 되던 미 망부지기 미팅 줘 남산 데라 치기 야고 치기 다 단대 당은 주지 않나 알아 직 진짜 조약이 다 그거 비업에 쓰고 간가 두부요 뒤 조약이 좀 돼서 그래 당 단대면 사실은 아주 배드다 대접 또 뒤치기요 뼈야 뼈야 그냥 공채 되게 알아서 또 단대 샘즈 전에 뼈 뒤면에 다 소냐 망고 쉽지도 와 다 클릭 클릭 제가 아주 뼈야가 직 소유자 제지가 먼저 장리 아니 뼈야가 돼 있어 콘토부 시접 지고게 지금 말해 봐 코미야 뼈디 나로가 뼈세다 직 수준 그 소재 이내리 조재 이내리 돈도 간 같은 거 전정에마다 만져야 단단 아주 뼈 간 걸로 티어로 쉽지 쉽지 살린 유도 좀 그런 거 뼈야 부 수고 유세네 쉽지 살린도 많은 땅에 요 말해 봐. 좀라 딘데 인도선 다티오 디케 좀 쇼그르자. 딘데 선다 다 탄다 강 체중 먼저 뼈 야가 망제 디제제 다 쇼글 먼저 다 수준 그 링네 가르소레 타미 탄갈서 망부 요르데 이네레 타 단당은 사전에 뼈 디잖아 알마 직 군님 님을 이제 배주 당에 그 전자 수송도 넣고 쇼그 쇼그데 디 조식 첨부를 차하면 선다 디체도 된데 직 다 만족 가르소레 야가라치 공토하라지 근데 양지가 저 제주기 추제 냠토하는 저기 미배주 당에 그 버직대 먼저 표배배 그 링내기 다 닝주로 저 말해 어디야 딘데 디치에
1: 돌다
0: 토르 당에 돌 딘데 다 내가 깜다 디치기 유 디자 뼈 던자가
1: 님 좀 샤샤빈 야 뼈서 님 망고 민줄라
0: 에 다님 좀 샤샤빈 단단원 샤샤나 다 뼈서 님 망고 쇼보요리 망고 요리 다 팀 팀어세지기 단다 농부 망고 지글 뼈기 단단한 저 슈퍼 추다세 저 봐 농부 망고 지글 쇼요리 세야 시기 이내링 다 팬토브란 체제 디 문제기 다 가서 먼저 다 천재 그런 신체제 처음에 간다 땅에 있는 단들 농부 산다라 기 연하면은 내 단다 돈이면 이내에 다 가서 대바양 먼저 가르자 벽이 직 매벨 그 벽이 다 뷰제기 강의 직 수도와 제 예용 직주 그 뷰제기 직 수도는 너무 신다 근데 두 숨녀 잡고 두 단대면 사실은 뷰랑 뭐인 뷰바 요발은 안 뷰바 경한테 나서 친구들이 다 나서 찾아 나와서 사실은 망부지게 구자다 근데를 뒤 양마체 근데 뒤지기도 와 뷰바디 다 단님이 해주 줘들이 다 벽이 뷰 소년이 막 배사샤는 다 벽이 뷰 루주 강고 뷰 소년 근데 가 이내를 디싱이야 뷰강 가 이내를 뷰바디 근데 님은 님 쇼파스 그러봐 뷰바디 뷰바디 찾아로 님은 님은 맞아 님은 퇴는데 예 단다 디 뷰바디를 찾아서 안주 땅 벌써 내 이내를 안주에 퇴는 요거리 퇴는 야 뉴체제 안주 안주가 다 벌써 저다 저저지 종로 여러와 종로 유두전 퇴는 뉴체 망조라고 하는 독수 뉴체 뒤쪽으로 또 양이 그 뷰바만 뉴 여러와 땅 안주 가족 구금다든지 그 야가 통도는 안다 뷰바디 뉴뉴리 또 이내를 뒤 인지 민지 거리 띡스 띡스면은 용거가리 다 뷰바스 내디 님은 뭐 쉬어 말이라 얌 차버로 지글 텐베 추디 나로라 당에마 수준 그 시수 전에 투미산 부적이 틴데다 도링 딘데 쭉제 디린에 추디 나라 냐종 베르를 서고 서자 그리고 용초 메모스 딘데 까다나 여리 딘데 시수 여리 여리라 단달 차선에 텐베 추디 나라 냐종 베르도 인데 요 말이 서자 릭티 뽑아 다르색 단다 뽑아 다리에 그냥 아주 슈퍼 추다스 그 슈제도 추 다른 거로 티 인도전 타디 아탄다 딘데 그 디니 하나 갖다가서 도지 스타디오션 저리 딘데기 캐주 유탁주리
2: 광도링게네 셈바 티니 니메 푀푀기 기급진비 균진바 덴진 추라라다 안조린 슈비 낭드디인 티링기 중앙룽친 닌진지급리고 푀게룽친키 강종 조린 시비 리젠비잠 타시기 샴라 모디네 디글룽지리공기 치리리젠 샹다카남 세노나
3: 직튠 속배 도시 댐보르조
4: 양균 럼프 사바람 베베균

0: 여러 지리 나유. 시진핑기 중국 조기 독도 발송도 초용내 먹주 참조 제규다. 접수 진지라 된대 주식 동지 제규 되주지마다. 조된 주비 쓰고 계급기 당원다 된자라. 지구로 토교배 문제 지게유. 폴리스 된기 내든니 의샤 내든기 대화 대인받다. 내든 뒤 탁주 제바라. 자든 카시 균용 제규받대. 지금니 니바도 접수 기토네 탁주 제규 균용 제규. 계급 리뷰 출시이 양탑에 가져 실송 폴리스덴다 이스레 와라 양결의 주무 제규로 꾸디단데 폴리스덴 나잠 랑젠 계주 토바치구 니니 니바도 폴리스덴 외 폴리스덴 경교 균교 제규 폴리스덴니 폴리스덴와 창매 김시 인배 폴리스덴 외 폴리스덴 경외 자드 균교 제디 조덴 주의 높규기 주지다 가자이 먹주 제기 개준라 꾸디동구 숨니 네바도 미주 증로 균교 체구 계지 지조다 라바도 냠제 계조 된자 린진 현조기 겐지 된디 쿠르토 망조기 된자라 송급 체데 미주 증로기 로교라 겐린다 미주 증로기 뉴즈 튕교 응고 체구 신이 네바도 창된 창샤라 송급 체구 계지 제지 멍시를 체바다 자라 냠주 체교 미빈도 체바 뉴줍 자주 탑람도 찌바제 체데 폴리스 된기 내든테 교용다 창샤 윤진제기권의 강화 탁주 투바라 꾸디 동교바제 인시 낸두나유 업둘라 구도 니비 조된 조기 중구초원의 의샤르 차둔태 흉장기 랑조 짐바다 어렵계급기 창된 차샤라 갑교로 지기유 중구초기 창샤기 랑조태 서구계급기 응원의 주연아 개가 하잔침부시 조된 조기 중구초다 지도 덤섭치바다 모두대 민의 두법 실류도 동교로 배준후다 제대 의자를 계급하기 미만에 시디 다르게 농수주 토바 체류유 지 대난유 제면낭 주배지 계급 미비좁다기 친지다 변조뇨송 고주지다 침진소 개공망부 염래 익제라 명다교바라 딘바나유 조니비 중화 미만 지둔 계급다 조된 하시무 계된 계급기 종주로 텁주로 대제와 딩섭도 동규 고르기 염제 세라 시바비유 닌디 공모 시진핑기 미마 초간 침유 습도 촘진도 압둘라 구도 니바라 거수 쇼베 수든 샴유 왕이 공세기 최고로 쇼유
1: 디글레 쿠네 비웨네 츠 니차 중공 중앙 키 지급 수지 계급 규 주시 중앙 문구이 키 주시 시진핑 키 주든 케 지나네 양탁베 시경 제대다오 주부타 라린더규니 유진기 랭겐시기미 니바토 유진제지 주부타 롭종 타 롭스 촘제 규마체 발사된타 갸기 동화 유부카 당조 주타 갸지 당윤타 레치베 지튼치 당조타 망나 디규 준바 체리타 튠베 탑주 된바 탐진 우주제라 균튜가 구리다니 락린타 미마 루규제키 집질티토베 춤증어마 호다되고 시 내소나유 지진핑키 땅기 조진 좁게부 조순 투급지진키 땅주용추기 내튼케진타 카즈구도키 내튼의 명리 땅용수 롭존타 롭수의 지구 비규티 땅주용키 럼루정진키 구지케진시도 교류부시 타팅 양탁베 시경 지대다오 주부타 랑린다로웨 롭종 롭수니 땅중앙키 사신대표 구치워 리베숑루 롭종 토토팔숨토 케발처교 균효타 시경 지대다오의 노르스기네티 문지십지타 리규제바 무주 고출리미니 렘루타 지람성부주바 주수네포르디니 탐진 튕교제제베 총체 운세태부터지 원바지베 미빈 리주총유 지수무시 시진핑키 남균네 시경 지대다오의 로스비와타 산내 등시기 랭겐 쿠르겐타 서토 코네 바로의 레치바 나주 레치바 각지 레네키 레치부제키 롭종 롭소 존네토 송네 탐진치바 비듀니치타 도초키 니네 동교로 슝르갸바 동균타 레치비 나파치숨토 양탕비 시경 지대다오의 토네 겐주쿠로타 겐주주발 치둔치바 유남진기토니 뉴튜십시타 리규조교 균경지바 유진탕티라 리규지구비 시경지대다오의 노르즈 문세튜비 뉴튜라 토나 침부치부타 지디토니 편제제십지바 뷰지사르비 지도잉바라 카야미지비 뉴튜 탕티라 리규딩섭지구 꼴십꼴인타 지실더구 돔지더구소타 송지지니 내리키외고니 뉴튜시도타 明塞正经他对女七十动画唐天六九了归地电梯动画接续期归动欲不批准要求不他开发前期接续定就买了推送动画我住了通勤他从镇我们通勤级别没定居期吃顿走吧给用库路配不他跟着唐林去配吧瞧住不开吧从镇我们我虽调不接期来去吧批准抗力机会使用且这个单位查据了，妥当他德国技术七十多万他，满足九对人路老大了不起吧？估计连几百条街道连门他全国七不接钱呢？通面人心他，群众人心给那天，许多都许多他，有三七个是连锁来源。此就是你中央党企组建了团国际操纵企制作创立，积极呼吁习近平企组团开展个工团，罗江堂老大丁少接不他，杨堂别西江接着到组不他，老林大老外罗江堂罗素冲动接吧，罗江堂罗素从这三点堂改革动了他，杨堂别西江接着到组不他，老林大老外普遍蓝色组别了团了，新旧堂国际签约。中共中央七十九届原来委员、中央党企组建两团国策操总局主任蔡吉义，从此又闹么些松懈感闹他。中共中央七十九届原来委员、中央党企组建两团国策操总局主任宣布离席，从头熊么些松懈感闹又不是。总对头，积极出席习近平去组团开前呢，陆总陆总两团他偏在了，开连抗力闹他。六中六岁从这三点堂改革动他杨堂别西江七寨道组不他老林大老外普遍蓝水组九天冷杰克斯端那右边当用期六中丁色堂可年点点不他穷用年冷道团结机会是年度那月总对头他定给六中六岁明年前进了九之月陆军习近平去苏西南会党中央去鼓吹多点话日不开启当走走去跟着颠覆过了他罗布中他是不是立足了

0: 지키부지진핑키,中共中央七夕局的总督苏永能跟老爷松介开经过公听,落不住他老大的丁色七八他,邱永年当年用来军控略命啊,古地东位,天年开经了,文字丁色七八,习近平期当组用的公吧,落不住他老大的球球体,丁色用过他,外套图球球的古地东位。
1: 中共中央期明年变就内部了，这里头听别，但是记不他。邱永年当年用来军控略命啊，古地东位，天年开进了，文字丁色七八。习近平期当组用的公吧，落不住他老大的丁色七的。今年他重新听说见他，创建了听说见土局的为组织了古地东期，特区他女婿丁贵。现在三对他，孟西六岁来听过的去，这个不是习近平期，邱队长没来听过的去，组队开进过公听，落不住他老大的丁色七的。随着欧元期，比如说团结女婿批给动我他，出现头位现在让队让动，我有七八。孟西六岁，立即不地动话，古地东我说了没变，心就丁色七局了，就做他车队前年。人他当天变，三家他全国定位。
2: 지키부지진핑키뉴트키송시케진탄조뒤케진고공튼로존타라다치발미네송시나와타개용세주키조시쉔바탄총치저왕동펑소키즉유출시를세세나유시디글레군의비비니츠중국중앙첩세주기준위개용세주기조시왕후닝기제니쇼시닌비징토급순비중국다어리랭무릉부직차아이난쇼겐 어디 초기 투입니다. 진접난유. 왕국인기 다르다방아바라 조시 시진핑기 중국으로 점지를 패배 중동 테렌포다 중국다 어디 제화다 대신 점령 시디 공배다 제화 유배 내둔 개진태 지도 딩섭난유. 중국 조지 어디 초다 투몽토 배준 시대 계급 리뷰 좁다기 투몽기 문진 개진 교용다 내라 개배권에 등교 치받다 편준기 양탑의 문진 섭도 동화 편준기 대외 개변라 진조 치바 결국하게 의주비냠래라 흉륜격과 미륜배차 도담춘진외점집어제 제대 중국의 어리 기젠댐배 덥주대닝제와 후당한 족도유 제댄유 어리초기 민가라 어중제와 믹세기 뒤점수 내봤다 계급리뷰 좁다바르기 제와 성분이 어중제외 자치슈다 개강치슈기 좁제지 초니뷰 계급리뷰 좁다바르 중후배 기젠댐배 덥주대닝기 제와 조규 튜몽기 문제 냠도 등규 제대 길에 냠래라 구디 동화다 미주증내 바르기 좋은 섭도 동화 미덥증내 소지 닌가 응고제 제대 계급니보다 증링라 편대 중규로 미디유 제대유 조창당 왕동풍 소 제재나 쇼유
1: 디글레쿠네 비웨네스 계급기 주시전바 한정기 도계비 진주시니 비진토 코디 진주런치 지르허타 지도나오시 한정기 中国塔科威提瓦尔虽跟早做什么月你为了现实
0: 主席习近平他米沙勒埃米尔基特区内之后中国他科威提指挥批准上部军控托不他开公开期比这他年龄军舰面板批给军约讨论呢中国他科威提玩清晨总理罗恩军人扩为罗伊不他中国小期科威提超大年头结合你别做大期推梦文件开群团给他七十四天期偏最一期结束电脑动画我住年龄开球动画充满热烈腾色七八中国党科委的特区弱点之外，就在地位妥妥立足了固定东队员。中国创建母体听说前年全面来固定单年，为啥子归期？记得领家俺咱们老是用起标准起队员及送不是？接了后裔，科委提他中国职位陆军员任务他，中国创建听说上半年科委提了代表在前南玩突击去救援，科委提创建中国企业早点来落点救命啊，最少能不学不他。中国车企给集团收购吉列停车，牛不开进电别接班，撤掉澳洲几个月。结合你百万青州总理罗澳洲银行的问题，可可不接呢？从你百开光卡给你们的顶足的动画他，可问题他中国特区弱点指挥对咱们感情部购买接班丢丢月，即送不是。
2: 这个那么错，公司上有的年终学员，大约有多少的人际问题因，你先给个人讲，把上那么垃圾。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시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1: 싱글링게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 레젠 슈구힌 땡디 레젠키 낭튜엔 조니 네벌레 민헤 편종기 산네티케 퇴외탄 튠피 뷔세 토웨 피케기 렘피토 교유 제주벽거스타 캐나다 타 어리 총퇴주멜라 좀제 미토버 지인 시벽거 로그르케 수준레지키 좁제 사트 튜니르 지벽거 자멘키 리지케체 로크 스틀론키 타지점링키 중군헤 망부시 시토투브지 지벽거 여러기 중쿠르구랑콜라 원진 제단 그르회 개종 시비콜 니뉴 록튠 시립리에 파키스탄키 장도 중교라 외낭 진베 고르소히 샴라 팅디 리진키 낭튠 시브트남 센런나 니차 편종라 다오티 투럽 사르퍼 피게 사브시피에 덤규 냠주 총도티 네벌리에 계급 신진 루빈키 년슈강낭 초입시 중국타 네벌라 계급 니네 용회 권준 숨길라섬키 변종네 칠롱마탁피에 네벌리에 미능카세키 통투 냠주러 세나휴 디르 당화 족파 네벌리에 계급 선교 의원련강키 주시수스퍼 쿠마하 아자야 변종수 첨제르페부탕치 변종기 계지 캐피 속친 급니베나 쇼입시 공기 첨제능신 포창 보들라타 제품군퍼 용부 라강소소 링내 춘다 냐차 리부타 사네티케 망소키 링내 소외 수균 탑하 균투 투유퍼 통충시 제유입시 라스장장지링키 뉴주 냠수타 노블링케 점린신내 슈샤 송경체블리에 권키 정종쿠르요타 지소키 미추링내키 퉁콩 냠토 최경체비에 편제 통토퓨 권키 로그종키 내동추 미리 제테락제 케타치레 냠레칸키 수균락제타 팅접 촘저지퇴체티 외미링내 슈샤티 괴미 송경내 순수 댐베 균진 척수 규균부터 라서 총기 뚜룽 대진 주기 자와 니기기 조쿠 로우 서지 우유쇼 로도 남장기 니뉴 로동타 사투 조례 송지제티 서버부터 회 서규기 튜엔레 진보르 피케기 태블럼 수십 제규인부지 변종기 로규타 팅셔 진네타 정종캄 수균 튜엔레타 천재 사투체 편춘 대교타 편춘 춤제 토발체 두지타 권키 편종기 사네티케 퇴외 탄산피에 뷔세 토외 피케기 렘피토 교휴 제주샤 네벌라 티르볼류 롭진 생귤 생각키 권진퍼 아야하 편종수 섬티르 탱만 종유휴 권키 사네 사토토 도십지텐지시 알라 시도 사브지 용기 두지타 권키 딱지 유민표 나우의 표표진의 퇴내 린토 팅저토 담락제키 수균키 뷰수 편제 공토로 숙진당호탕 로고총키 내동추 제시 최댄디 귀토 사투 총시키 고예 남배토니 누구장마탕 젠제 사투르 수린 시우통휴 아야시키 외미진의 소간에 팅접 킬레파스탕 수균디군에 퇴내 링귀팔 편중기 링내기 자와 냐차집타 퇴송 중교초수교피에 끌쿵치티 균진타 베게 문교로 중회 설나 중시죄입시 냠주총도티 중퀴 조와미톱탕 심주련조타 네블리에 티르불륜롭친 네블리에 계급 조와미톱탕 우유련강제키 퇴무토 조인일집시시 냠주총도티 네블리에 망소키 中国平均给偏见内区我们西多土狗偏头区平均给

0: 귤쿠 나와 냠바
1: 양쯔 추쯔 투바
0: 셰찌 이르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투미 케쯔 뎀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싱글링게 궁금사 만난소 응어균시 미리 양년 시베 리젤리제나 첸좀총소 俺年听的李晨起做工不给出现，听人昆明听个错，那么俺们配送错别生日这边，日子也差不多难看，这边通过卡机来点钱的，俺们就去看。听人俺听个错，人堂没别自动识别的，不给他。这边听哪里呀？爸妈年年，三太江的新娱乐来个钱的月票，泡沫都在七八个月内收据的。
4: 听都去小南南，来这去跟片，爸妈他沿途丢了门片，能去哪所里？旁边新南，普州码头买不到，还没去自动提名人塘写都没进，看起看这其他买不进片，普州就看看不有片个，爸妈打到忙怎他，难了忙怎落地，沿途丢片丢去了，进进去，出去点片。
5: 김장경구피해비교체샤제나원래링게니해첩센통어人堂没别自动识别先说那大小的阿姐阿姐用药姐但也别用个两百只用药往大个萝卜阿妈就进喏阿姐那个我努是一把姐大小的阿姐下来下来阿姐那干哟不他都把现在啥季节节你现在就到俺家来给西装裤接着
6: 아마마마함대누나찔라강게니에기무소스갈래가에오아마웨텐제소케봉게키갤람집나에서데오네저네바누나야사다갤람집나고조디오케조봉고조코르데갤람갈리네케무슈고네케강누로봉게키다반디봉고아네아모아봉바세오아지니에셉 니가 잡에 저거 쭈르 쉬어야지 봐, 아집.
5: 치다 쨈징.
6: 나 들려 뭐. 야, 놀시다.
5: 뜨레
6: 내 마저 보다. 하루 쨈 안에 치에스 뱃.
5: 또 나래 카미니 오네 주워 그러노.
6: 아마마마. 헨제소. 미즈스야 쟤나. 빼샤르지 주워노. 종기를 나도 봐네. 까. 뉴뉴 봐사. 다 이내 안 모니 지뚜다. 다. 보밀 따간 줘봐. 쇼고다 눔다 자베초 나가루부 키제
5: 찌찌찌가 야사다 이 나바 나게 하고 미니가
6: 어
5: 아니 봄에네 오데네 냐가서 저 쇼고 테딜 갑 싶지 바다
6: 뭐 싶어
5: 에 종세블렌미 다 쇼고 리스토 눔르디 베벨로 주시방아
6: 오빠
5: 오딜 파이기
6: 야사모 나 파마 봐 깨지면다
5: 안다
6: 나 갈래 가지 못으니
5: 어 어저 어저 알레오
6: 다 땡기네 고래 농구도 말리지 봐. 부모. 부모. 뭐.
5: 어.
6: 난 미미 줘 봐.
5: 야, 사다이 줄어도 봐지 치타 봐. 아니 랑소로 너 구드노.
6: 어 봐.
5: 안 들어 용도 가 봐.
6: 봐지 샤쇼 질라.
5: 어, 샤오. 고셔도 샤쇼. 어도 샤.
6: 야. 뭐 나 바라 흘려 저 소샤.
5: 응.
6: 야, 다 쇼.
7: 요요 다 나 줄여 남자요. 요요.
6: 다이니 봄시다 보게다디. 그치?
7: 단랑가 강까지
6: 아만다
7: 들이 나온 거 쇼질라 나가라
5: 쇼고바
7: 쇼고바에
5: 어
7: 쇼고 어찌 아마 라스탈라가 요미 어찌 아마 덮개 흑개를 십질리사 어 아마
5: 어 바비 니부유
6: 요요요 바비
7: 알레

1: 我们家的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
0: 밥자도 함 추다. 밥 추지 동안 매줘. 달래 시집 가자. 야, 야, 야, 봐봐. 아, 진짜 가봐지 마 좀 재미들이. 에지 봐봐. 가봐자고 산자. 이내래. 아메 가봐고 간지 자주 없니. 야, 싸다. 아, 가이나디노. 아메. 봄날 덥자 가자 진시 쓰죠. 아, 싸다 봐봐. 진시 사랑용아. 대리발레기 쪽에 나 골메쇼네 레솔로미니.
2: 엄마, 보모.
1: 아, 골메쇼네 미소라. 레마르 차용.
0: 오빠.
1: 여러분. 아멘. 사제 젠데 아멘데 노셔도. 아마. 봄나 체 땅에 뒤서.
3: 어, 아마 약시지.
1: 나 함나 싶지.
0: 아. 체 땅에 뒤스나지. 인데게 보면 날 님 가셔지 강게 세모드게 냐제 돈사가디.
1: 님 가셔죠.
2: 보모. 저를 봐봐 제나. 어도 스님만 봐. 어, 밥도 언니가 겨운자 쇼고지 매비.
1: 어,
2: 어디 봄나. 헬레제님 가실 세제 대하였으니와.
1: 다마. 헬레제도 돈이 두지디글래.
2: 어.
1: 디리방 알레 끝진노 레 끝진노. 대. 개 조사스나.
0: 어.
1: 어. 알레 요요 어. 난데사. 요 다살람사요. 요요가 겹스 구시샬람사요. 요.
0: 그치?
1: 봐봐. 아마 괜히 자동 지샤.
2: 그냥
1: 근데 구두로 깽게 주요 어디 있어?
2: 응.
1: 괜히 자동샤.
0: 어디로 미? 뭐? 쇼걸 시다 민네 그 지지데 마사.
2: 셰에르 군도 날 덮겨 와. 짱짱 봐.
0: 에츠 에츠 나 죽니 게우. 야 야르시 쇼걸 지기 눈물 지기네. 신매매 교시다 맨교 봐 뭐. 랑자 나 바기 봐 긴 줘 봐.
2: 지 나네. 다 아니 노님 가셔 돼. 덥시 동과다.
0: 덥시 라용아 뭐. 다 들랭 안 추시 돈지. 하르게.
2: 알레 워보.
0: 아.
2: 다 보면 너 다들 렉 저 그러 겨녀 와.
0: 요요녀 와 제손지.
2: 제일 아니 로소 세안닝 노.
0: 다 가요.
2: 다 아니 노르다 덥시 소노.
0: 다 덥시시다. 유샤시다 보모.
2: 아지 덥시지 또 노 어제.
0: 야사. 덥시 간 돈이 받아.
2: 덥시. 보나 나시.
0: 다 목에 깨지 처음에 저 키 사사시 하이제 나간 바다
2: 야 쓰다 봄 노르도 야채도 덥시다 바다 미드 보나 야지 론도
0: 어
2: 누테 다네 미드 감자그르지 잡사 배도 공도 나타 나도 갑지 미니게 난 잡시 비언니와
0: 요요요요 봄에 들어쟁이 지 나가지 너
2: 오요 다도 땡게
0: 봐
2: 어
0: 요요요요요 요
2: 다 쳐도 야 다 땡게 봐
1: 봐봐 아마 아니 괜히 나 룰루제 두샤 나 괜히는 개가 쇼사 깁샤제 대 두샤 당가년지 좀 알레 봐봐 엄마
2: 어
1: 나 지금 종주나 량래 님니 좀 쉬어 가서 안 지금 롤레 두도 매 괜히 깁샤제 나 룰루제 대 두샤 나 좋아한다
0: 어제 보모
1: 어
0: 봄나 노 제진 아니 깁샤제 구도 되고 가디
2: 제존제
1: 아 진짜 다 두샤 봐봐
0: 어
1: 노루 응위만 레스슈
0: 哦哦哦哦你看你哦我的从个亲戚哇超市去你那刚过过一把我的那刚过一年月俺可拉心不上说下俺年就转这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
2: 자다 까치니 임브라마 페샤니 말린 아니 맹갈 구두 좀
1: 맹갈에
2: 오
1: 가디 맹아
0: 제수지
2: 가디
0: 에지
2: 가디 맹아 메베 지르밥어 능유
0: 알로
2: 마 지르밥 능유 아치 주셔도 아치
1: 봐봐
2: 보모 뭐 주셔도 아미디 메베 지르밥 들바 키 잡진 나주지
1: 키 잡진 나주지
2: 오
1: 나나고
2: 삼주시삼이 친능시 레베 삼대미
1: 어
2: 갈뻔 지단제 돼 뭐하면 돼
1: 엄마 어너 엄마 너
2: 아 근데 너시다 보면 아메 돼 너시다 어 다 어디 계시다 깐나 제조반
1: 어
2: 기리밥에 삼주시삼이
1: 어
2: 통제 돼 미좀시다 잡지 다리
1: 아 다
2: 어 너가
1: 엄마 어너
2: 엄마 다 엄마 다 보면 근데 너시다 메베 저래 아메 뚝지 냥발지
1: 어
2: 저래 밥에시다 삼주시삼이
1: 어
2: 애를 지 종수자도 마치
1: 어
2: 미래 소집집도
0: 김치 무시해
2: 너나 들어
0: 네 놀시다
2: 야사다
0: 얘 난 나이 조변 집도 기계 잘 재매다
2: 아찌다 아니 부모 난 놀시다 미래 교류 바벨로 아마
1: 아니 봐 간 아이고 런런 맹간
2: 어 런 어
0: 아찌 부모
1: 어
0: 봐봐 맹간 좋아하기 개집 따로 참아서
1: 엄마 아 남의 맹간 좋아서
2: 어
0: 남의 맹간 좋아서
1: 어
0: 암수 치제소
2: 야사다 니겐 땅안 만나베 맹알 가지가 좋은
0: 알레 나이 나메다
2: 아니 욕쇼
0: 욕쇼
2: 만조
0: 만조
2: 생아네
0: 모르도
1: 아 지다 군이 꾸지 가나고다 맹알 좀 괜히
0: 뭐 지쉬다
2: 세지 부모 너셔다 아메 봄나게 장시노
1: 어
2: 메비 봄나게 앞도 니로더 님 가셔야지 헐레제 되나 저래 앞에 나치다 딱세 자주여 와게
0: 봐
1: 아 지다 나 님 가셔서 룰루제 뚠뚠 노디길래
2: 어
1: 누루 렉 니 뚠지 원에 딱딱 수에 사줘 된제 봐
0: 알레
1: 아지 뭐 스쿨에 괜히 가든 알 가봐지 말 요제 되나
2: 딱 가봐대
0: 어디 어디 뚝제스 봐모 다 아지 꾸디지 봐모 아지 다 제제 봐모 다 딜레 렉 제우 사자 다 봄 나서
1: 아지 대범 나 수고 봐봐.
0: 봐봐. 난다. 오 매미도 셔 누루. 누루.
1: 어.
0: 누루. 밥 난다 민나.
2: 야, 사다.
0: 야. 다 개지 마 마디. 죽래 저 잡이 유산지 마디. 뭐. 죽래 가며. 다 쉬어. 다 들레 마 돼. 자간 또 쉬어. 아니 니만이 더 놓게지요네. 뭐. 개지 마 봐야. 자간 놓.
2: 아우
3: 부초 소교나
2: 에르 죽래나 로니 숨지 체험 봐봐
0: 봐봐
2: 죽을 얻어 님지진 니즈다 됐다가 좀

디앙 쇼예 리즈라 주국 네바르토 쇼제 니리 투 창고바니 바소솔이 쇠비 이 투시 힘발라 므외초기 치중 챤뇽라 챤바타 므외토라 쇼미 충중 지네 주바르 푸유비 쇼차지 괴바당치 싱보르히 티위나 부가 충중시 유비 쇼보르타 니 창보르 진지기 컴세캄 준보 예나 티우소 커루기 슈디우 조절시시타 숨 란지탐 레기티 동지소 제리 이리 민자와 신강 참소 모장 구리 제바 리숨 당시 쇼딘 당아 고치미 탑시탕 주제 창크기 유바시 제리 쇼이 지당라 닌지다 숨제 니순데 닌지 틀어야 미니코나 카데기 제외 경제다 미시리 니니 차체니 제외 청지 니유 디다르 숨진 딜이야 미숨 라랑 소소 란지리 제디 정화다 미추 슈니 니니 차체니 정화 유비 제다 니수 이초 양 쇼이 시체 제다 티 냉가 가시 유바니 제무 켄츠 쇼제남 저지 신점 생고 점지다 나슈치 공슈 총시바다 슝아주 제바이나 제무지인 로켄바디 슝고 주바다 쇼콩주 제바이나 제무지인 로총아디 슝고 주비 수유바다 고주급 쇼셰라 야 초시 레바르교로 조상와다 탑상와 쇼당보 나이주 제타마 나이 제르시 바게 슈밤 야나 쇼당 건부토지 투당 제마이 바르 시쇼아 시베 멜람톰니 생고 주의 다가라 숨지 임이나 지야 셴이기가 데더비 쇼셰 뮌네 쇼츠구기 쇼고르치기 쇼고르 담보남라 쇼미 강랑 예사데레 레지니르 예츠구바 데르야 마 세와다 시간 쇼지급 레지쿠부 티우히 라라 두주 니예방키 세시이로 마디 쇼미 토차보이나 마찬키 니부 셴바르 지와다 슈미 튠타 숨 니체 람이나 마찬키 니보 상와르 시시유 디니 쇼니 처비 미기나 슈미 튠 망슈인 슈미 튠 리숨 유바디 나톰 니타 주톰지 시톰순 렁주 유베 마찬티 튠사 신토바이나 상와르 지와다 만수급 예쇼셰라 쇼모 리니에조 파만룬헤린시 뮤스요리 양만수구 슈미 에빠라티 니랑바이나 레지숨 조쇼바다 숨진급 쇼셰도 쇼라 버수주나 숨교 아장창 시인뷰나 숨산토 레지숨 조쇼 게스이 쇼셰디 마비바르 슈미 숨랑바이나 레지니장리 조미쇼 만수구 가비에 마디 듄산토퍼나 가베 레지니 조고바다 다갈하 카베 마다티야 듄산 도보보이나 가베 레지티 카라 카베 레지 숨 조고에 카바리야 마산 듄 보바이나 데니게 레지 카라 가베 레지 시 조고에 데다라 쇼보 니바 체급 가베 무디 슈미 듄 쳔나 레지 나리 유니게 카라 숨 니네 나지라 도 카바탄 카바르 무티 슈미 튠 랑부이나 나리 숨함 시카 숨니네 조지함 튠지라 동주타 게시 튠 말람바르 나더부 람이나 튠상키 랑기르지 치르딘 토 나산토 레지니 주구 마츠스인지 쇼보르 체만 남리야 바라피 신키 슈미 강포바 참마르 레지 치르레 주 미쳐바다 나니 카베 듄산 더부로 마음 야나 레지 현다 주유 바다 다딘 라리야 슈미 튠라나 나리기 데카레 레지치 니니 무튜 쇼버르 렌지 야초 바다 야나 듄산 더 그비 경기시 유 바다

소와디에 삼바 마리 람디에 케종 마리 셈바 시보다 셈바 쩨비 마니 조라라 페쇼 세와디에 동바 마리 레온디야 조바 마리 셈바 데뷔 마니 던더 페쇼 레르보조 안초 예르보 진자지 마쇼 다이나 나야 셈바 데뷔 마 첸넘바 다 냐드 더쇼라 펜조 데위 데링게 나와샤발라 시비 렌첸데 노이나 nge che namba la pe je la ba se u ji dang wi pe xiu xie bie le ni me di che namba la ge du xie yue bie zang de ni na nga zo niao de jie nian san

진더 리종 셰이큰 거 리파 땅 칸르 리츠기 데비 이고 요세르 땅토 진더 리포 응글틀시나 리파 거 척거 코디 르서 동화 땅 리피 냥츠버스 안질 제저도 동고 요노답게 리피 청트 범더 동화 땅 카르지 트더 동화 리파 틀 리포 용 타와세르 리파 거 접선 넘버 제도 정포 숑화 땅 땅데 땅이 리파 거 템고 땅 총고 농금 고바소 리파 거 접선 틀거 니바잉 지치르 템톤도 타와세르

0: 대단히 계란기 쓰죠 딩규
1: 바세강기 전이 앙다디 시비는 규제튼유타 시비시르기 체진 세부통투비 로데부낭초
2: 제무디잔바 차당아지 용잠규비는 대단히 앞편도 여시
0: 대단히 계란기 시어부어도유
3: 시에라 주베지리아 공부갸뼈비니나 치진 로지 용토구지
1: 내가 두드잔바 강고르 쉼비는 류중 용외 마체 탄도야 랑고른 가비니즈레 유튜브르다
0: 디타니 키랑기 차나유
1: 키니 이와치는 퉁궁 양갸르 피쥐 동토
2: 기고체제 롱주 양스체나 디타르 편도 쳔부여시
0: 디타니 튜타 남바군도 토낭 차구비 차와시기
1: 류중게 강람 원장기 주시기 디구기 코리오 나르레 야도 주지
0: 디타니 중국 나조 창매 냠토 송경치

0: 기랑키 도골능규니
1: 난츠 티링기 링시히
0: 티링기 링시
1: 티링기 링시
2: 헹게 감사 만남조 중앙 롱치 년치 지급리고 벽에 틀람기 자르젠 구디 슈베 티링기 링시 시베 리센디나리아 첸제 중앙하장 가로체 달리젠디나 이나 구벨 헹게리아 림바트름 미국에 토네 키랑기 다 가부치 제기 게라 유베 미즈 게티 르그리세기 유주 단 고고르 텐조와리아 미즈바 제구베 나누지 구디 슈여 ཏ་ནམ་ཡུ་ང་འཛུ་ཚོ་ནལོ་ལ་ཡ་ཤེ་དང་ཉེ་ཡམ་ན་ཅི་གི་ལོ་ཉེ་ཐམ་ཉེ་དོན་དོ་པོ་ལོ་གེམ་ཉེ་ལ་སོ་སོ་སོ་གབ་ཅི་སེ་གི་ཏ་མི་ཅི་ཡོང་སེ་གི་རེ་ཏ་ཡིན་ལེ་མི་དེན་ཚུ་གི་གེ་ཅིན་རོ་གི་སེ་གི་ཡུ་ཅུ་དེ་གུ་ནེ་ཆ་ཆ་སོ་ན་རམ་མ་སུ་བེ་མི་ནེ་ཏ་ཏོ་པེ་རེ་ཏ་ཏ་ཏོ་རོ་གོ་ཅི་བེ་གུ་རིམ་ན་གོ་གོ་ 통기 디부 지조긴 제외 디부라서 관계관리야 다 도구르침보 지과래 다 이내래 권주용원의 차차스는 인지다 다르쪽이 뉴베디 중현자 미외자 미현기 림부주 메고베 토안에 소소 가부치베기 계좌유베 미나디 기딘 락바 다디네 아다 미딜이야 신도 가부유베기 미솔이야 제베기 시군기 다 아 녜바 딘제 라소기 계제 주무디게리아 대제 아니 고고르기 톰니너로리아 팀주고리 다 미게르기 게티 뉴에 디웅네 차샤스나 냥가 챔부제르샤 학바르도 부범즈웅네 차샤스나 다 디너로리아 지 모르슈스나 닝샤 닝촌의 인베 쇼라 야간딜리아 딱다 롭숑 튼 차즈지리 달루 진데 듄베기 니므지리아 고랑게 닌통너로리아 더듀잠바 딱다 진이 앙다 유베기 뿌리기 년돈들이 통하리 디나로 가르시야 됐잖아 딱게라 유베 미나 가기 모시기 게르기 기티 뇌 초과르스 다 봄디 딱다 미디기 가부지 얘기 땅 안 주제스나 대미바 펜시진 얘들이 다 디네 봄디 워셈노로 가서 첨부 중재 랑가르 소소 아니 기티디 넘버리 다 샤랑게 세야리아 급디디 잠바 기티 뇌얘기 미디기 아니 아 게다 유베 미나디기 레로니스기스 쿠란 규제 아니 게다 유베 미나디기 게테 뇌초그레스 따급디디 잠바니 밀데리아 라미 냠바든데 닝베스 게스티비스 미디 nga딘데 메 nga웅네 게다 유베 미디기 따틸리아 레야가 진야딘데 지니스 랍샤 따딘데 즐베 마체 아단다 샤올랑기 야네 갸르도 아 랍에 제리나 아니 미디게 샤올랑리아 따 소스다 게다 유베 미카지 님도 윤조기 빠라 가셔고샤 따딘데스 제제 미디게 빠르디게 구요야 계지시디 삼바기 계지기 작제디게리아 대바 규제 림베제제 샤올랑기 심노로리아 머시제나 독스니지고레 디 독스니디 림신 림시 라친 제제 아니 미디다 모튀네 딘디제요레 따 집에 규림 너로고네 차샤스노 미디게 샤올랑리아 땅안 주기 게다유에 미네 대야 숨부 마소예기 제도 아니 쿠랑기 샤올랑기 톱난데리아 십시 제주지고 알았어 다 제주지단데 가렸을 때 뭐 우이구에 들으셔 다 니네 당구 샤올랑리아 우이구 뭐 굽지지 구슬럽샤 다 굽지디 구야디 톱단 토고지에 들으셔 다 니네 나랑게 토고집에 규림 널롤이야 누주 정수 세야라 야문에 지기 자료 지역이 커섭기 지기 고기 라서 좀 젠도 제제이나 샤올랑기 양갸 고모 고동을 학서지 구샤 당 위디 구에 규림 널롤이야 샤올랑리아 미디게 야네 꺄르도 심대지 체험하래 띵안주 자료지엘이야 제비기 자통기 무이잠레 무이스라 무이디 배주 지금 말했지 럽샤 다딘데스 럽디 좀바 샤올랑 아다 고고 팁제 니네 간다 림프 따르차 제제제 돔제제 곰 트솜다 던동 굽질 하삼지 구샤 다 쿠랑게 무이디 파 구베 규림 널롤이야 샤올랑리아 랑게 무이구베기 선도디 인지민지 수바 심시 김다가 랑리아 십시 제제 니즈도 시기르다 슬랍샤 딘데스 제제 샤올랑기 아메 무이 망고제 라유바 하고디 좀바 시네 랑게 보모야 고고테바 신샤 디제리아 닌도초리아 년상 슈샤 Tine yin chuan chung kiri jidi ju benju la zai sarbi kui yela ju nye dun nyu shib ru chingi nyurdu nizu tili ya mik che tak che che ba gyu che yin na Fujian liya yubi mi ji gi zidu di tog yubi zidu jingi ba shido chung sha Ta tine yin chuan chung kiri jidi ju benju sarbi kui yela ju nye dun nyu shib ru chingi mi ma nyin do ba Liu la ge sung ye li gong ne cha cha sun ngan zu nyu shib tine gi 20다 다르지 제바단 산에 되게 지디다 냠도 냠래 제바 규제 다 니사 도유 민의 되게 뉴십례 유에기 누시디 하장기 첨부지 이거 봐 시도 좋았어 그 배주 제비 기진기 지세인의 술 돌린 제비기 응위기 지도인의 창물아 코란 민 오메 마르샤스 응위구부디게 차상로를 야 림부 칸세지 이해제제 딱간다 기랑게 에게 빌구 비게 셀구 세게 딜구 간다 지금 림부 망보지 규샤스 제산 간주 응윈 좀 버진 다간다시 처진 버진질이야 지도를 제발 규제 림부신 닥주 제발 규 신의 루밀리아 전세겐지기 처진다 코버데세기 사제디 시도 종세 송샤 明年前我呢，恰恰是弄弄，你啥陶玉明呢？陈斯瓦迪呢？听个，念了呀，最差些。你到瞧个木头呢？直接就把狗写到墙呀！你啥陶玉明了的，等到明显了呀，我儿子别听个忙不及的，抓有吧，写到墙下。那第二步，那马苏梅米那呀，请个米姐，哎呢，接着有米那苏康西个，制作人之外个，安托的其他呢呀，困顿起个来说啊。금젠도 제베긴 고고르동에게 니즈디게 첩 하장기 제브레스 금제가르스도 뭐 나르만스메 미나야 인지 다르주지에게 네버데 중 현장 위에서 미디게게 림보트 메고베 토네 게레유에기 미카기미기 게티르그레스야다 더기 공로슈에기 다 코란리아 가부신도 유베게 다 미나초야 제베게 팽기 네게 제고베와 라스와 금제도 제스는 고고텝데 요르스야 송샤 인트런 동계 지디주 벤조 사베쿠 연락주 니드 뉴십 루칭기 미만 인도바 아 타올라게 송예리아 따 데더뷰기 나르마스베 미네 소스 가부치베기 게타유베 미나 아 최외기 루징기 고고르디게 니차르 양스 퉁그도스 고고르 동겐소 톱실이야 케비시라도스 콘즈 부구디게리아 림부타르차게 도하네 안 고고다제 기딩가네 응위 규르주에 이네레 야 기딩네 응위 규르차웨 제리아 아니 야 기딩 응위 규르베기 신도데 수브르주에 라소하게 도하네 김다게 원에 차샤스네 겨네 뉴르도 니즈디 시도 뭐좀 봐 디즈니 제제 침베 제르마도 마세 안 콘중문에 차스네 림부타르차게 따지 규림 망보지 규여자 뉴십다 제십 집에 규림 넣어올려야 하장기 다 뇨르 쳔부지 자주고아리 시도인의 제가부지리야 교류여르지 송샤 디디아리야 니도 촌에 증구나와야 다 가바르기 동주 상다디나 김장기 멍위 된자기 타맹기 곡순 지란 더부지 이베 가바기 응우유 교류잠바 응우유기 가장 아 제시 소야디 개쳔부지 러샤스 디마세 기랑기 다 응우강기 친동 아 샤르동치에 APP 게 다도동야 라서 톱람만 베토네 기랑리야 지기 뇨송데 지에기 쟁구 수유제 다 균데 멘베기 무이규리에기 니스 텐베 슈고 듀도도 탁주 약부지 제고를 했제 송샤 미만년도 바 류라기 모튜도 송엘이야 다 김다주 인지민지 카바기 동주기 상다디 다부 약부지 제고를 했어 부고야 긍준도 켜내라 셰요 말했어 디단 첩지도 보고 저여토리야 가르가르지도게 미소리야 가부치기도가 레카르치기도가 된소 시도지에디네 개참부치레샤스 드레스제 게스 부구츠 무 가장 많거든데 모르침버든데 냐면 아직이 동주의 양스지기요 봐 라소게 니즈디게디 시도 주마타 최도 아니 니도 저리야 니선 슈에이네 냐면 소스라니게 니즈디게 딘즈 인지제이네 드레제고레스 다 게스 딘즈 인지제제 주민이 봐 하고베 슈고 참은 니도 니도 저리야 니선 슈고고레스 但俺做俺到桥里啊，年三去对账吧。其实俺话学兵呢，年三的，从边角给军规的从设备给日化的第三给签约的是。给人给，等到东州这边给五一年的我国特别给加拿大新北那的，第一从临沂给日化的得了签约的是，得拿下。现在都啊，俺到桥里军规那玩意，但金大村呢，台湾忙外给团呢，那马顺妹妹不住玩的，制度签了呀，兄弟结果的是。콘즈 지 록당 튠바 딘리지기 토안에 소세 가부치베기 다 미나데야 가부치바다 다디네 가부 제비네레 수수랑이 고고레 유에게 도시디 슈 치르도야리야 줍제제 고고레스 나르마스베 미나 게시 무 증양다 시에 라소게 된다디게 토디 잠바 인지 민지 파마다 제대로 지오레스 제된샤 답 된주리리야 레라보야 이지 제메바 무미 유루와 돈도 파마야 산제 마데바 아 디게 제디 게심부지르샤 룹드다 디귀기 인헬레 다 나르마스비 미나야 고고르와리아 마티브제기 디라텔리아 슈누이제베디 게쳔부제르샤 다 디더뷰기 베쯩기 규시디게 야튼요 아니 규시디너로리아 당고 당고 텁시 가르시던 그베 디니 응위 규슈세기 텁시 가르시워르베 다 니즈 된소 디자 야부지 제디 갱가신도 쳔부제르샤 다 덴데스 제 디라 야부지 제바 규제이나 김자인에리 롭드인에리 지소인에리 초숨기 냠구기 토네 곡송 제게다 말라지 차버 제디 개심부 제리샤 다 디웅네 차샤스노 지소 주고리야 육샤에 매바 냔 롭드 주고리 유샤에 매바 김다 주고리 유샤에 매바 초숨네 차로와 준디기 토네 아니 부구츠에기 고고와리야 머스바 제기 삼륜 두시디 슉체로다 떼르나에디 갱가 하장기 아 쳔부 제리샤 생글링게 팅디 디링게 링시시베 레젠디 슌삼 다샤게니 나발링게기 모튜도 중앙 롱진년지 지겹을고 벽에 틀람게 레제 현다 가남세로나
0: 미카지스나 롭종 칼레치라 레거 츠교양 칼레치스레 양카지 소와카시치웨 미지야 닝고 메진 미유디레 초민도스에 소워시
3: 키기 닝게 지세라 그 숨결이 메양 까마지진앙 리부로 차승아 코드지기유
0: kira lu shik si nga shubi gable kiran ki kisi ge kiran ki subu ji ce ki gya che gya tan shib ju san gi nu shu su gu gi shi
3: kiran ki po we tok se la hao mi sum ne nga pa le me yin yang kiran ne she la gya che chu sar ji po wa ti ti kong le de bu ga she ji che ru gu yu
0: kiran ki subu na che pung tong ju ru bum cha ka che yu shi chang yum che bi yin ka che ri na che pung sa yo sum zam ka ki yu yu
3: 계란이 유디리 손에 제발을 겹겹지지 계란기 수부 가래 침부지의
0: 제사 언츠 지시 주제 정이기 처소탄 님도 별전 제비는 야고 믿고엘
3: 미유토 초안이 튀니 되버지 거기딘데 기직마시지 계란가 주 럽도 뉴버지라 계란 심규팀 미주야 원미도 쇼로와지 소외난 같이 지정유자 가초식 미비유나 제니 처시 이는 양 북등문교를 용화시키거나 능구 능구지
0: 김유유배 왕키 미유디리야 퇴닌디에 초부유배 왕키 미유디리야 지외초 지통나외 왕키 미유디리야 디기디에 먼저 선포내배 왕키 미유디리야 퇴닌기초
4: 좀기 딩캉 이기 제네
5: 딘이 두야미마 군접룽 틴데고 베게 티남기 좀디 가제리 제이

도 랑이 순남 젠시 기념 금전니 유난기 춘이 타자외 다리기 듀듀 차서조디 시선 반나탕 더홍리아 송급타 지신 차도베스 망중 장칠리아 로지 디기 댐베 담제 커덥 능링 구르싱 이기 댐버 직자도 촉발치비 흉준니에세 망중 장친탕 치지비 닌치 냥아 댄주 난도치 치상외 지동 장부 잠나도 냥아 댄주 최기 장부 지지 미남 이메 철도주 심송기 미티 주의 파르도 슈 제로 폼을 꾸주주 장딩 링충딩리아지 지출 허글로 뿌듀앙알 망종 장칠리아 흉주 럭도 예비 지동 젠기 정추식리아 지추 제고 장부 카딜리에 게밀라 게야미시 남야 게미시 튜 남야 나 탈텐투 기컵 숨기 뒤참디 강에 담아 헤블로도 요세 터송 서치 충충팔 알리아 조로치 지제최도 첩차외 땀리 딘지시 유티 근지슈교 터송 서치리아 치다 조건삼 강에 담아 헤블로도 요스티기 로냠기 축비 치와 치린 시지앙 티알리아 나츠 소도 시비 루야티 첸도주 나나 징세 사치니 중국 남부이 교군기 우동월신기 까마지짐 마그스뉴 북삼갈시 최기기 디디루시에티 퇴미진 제구장부경 디탕아디 터수머미 슉찰점인비 니에심캄리아 참비 루시에세뇽미 디디무기 나타 제구장부 심수신세 강에 담아 랩로도 요스니 터송 서치인라 나란 징세 니니 미게인 나란 저토고요세 터송 서치 충충티니 제구장잠도 인신 한이지기 총디권의유 강에 담아 걸그이기 띠와요신 경진기 지간에 대치 마침침기 강에 담아니 장팅딩기 차와치시 철주묘배 낙제도 店铺有啦 我有用的 남캐통수 가팅딩기 진가총불차견我 我有些鞋列图 당장직총수유배 출라지 걸귀기 권장규티 최고장부제신 他们则求제지 추무시엔탄첩지 개콩列최신치 개콩치료도유배 则求美工장부부진 美工장부법배추유 차타시시 퍼김디 중국 시베 기사분 추명 오수 돌신치 터송서치 총총기 집은니 정말 안운 긴난부터 진가래 중심 니앙아최 주비 기쿠치치 진가 딩와 지비 민추기 집티더부인 티더부 집주군은 제구장부 마주기 왕치시엘레타 진장기 장부터 장부나 진부시 진탄장부 장부탄지 편준 딘징지 제바 초신 시베탕 제빈냠도 주비 최고장부 슈제 최기 정단 시에동기 또동와 우주 치지 진지 치방 타잠 가고 꼴규 치비 튜즈 티다 토도 발송투 랑즈 뇌제 최 찰신치 정추 당신 장라 니우 시신장 장잠기 장동 친부 추라티 담보 주신 장부 우어도 정추 지비 수입되도 장동 치무 범라 댐비에 동지타 치루 듀디 지뷰 입유세 사치티 정초 엔잠 되바치 티닝 예초타 초구초 지조 르스 시기지 야르강안츠 리부치가 추난타 치가 니우유치 기치스디 경진리아 지시 부자니에 예초기 긍티남 강잠니에 쿡진 고토기 장미 연계딩 지오이 퍼부 초보치 잠례비에 자왕기 크인수 루얀리 제무제 차와탕 깁다초지 밤수치가 캉르탕 치가 지지기 계제초도 레리아주 조난푸 조난레신 지양무치 장친기 안초제분니 탐미비에 가주탕 탐미비에 수공지 안초미난투 장친니 신토치외 장부탕 로쇼진기 장부인비인 미지 출리아 니외 키시티 미리 뒤뒤쳐유군부 추탄지와 등석된 기디 미리 피기기 루규 티디 최두 장부타 CBS 시칙도 진예유 니로

藏布塘，印度藏布西边，牧区西边，藏青地带及西边塘，米日及西边帕里亚，这哇同色边。提出你米日及西边及中空塘、古空营，朋友及藏青尼，听着乐千不灭。提的南新塘里亚出真不塘，这哇说完，做南地路王，旁边出沙地路，肉恶心成日多，没用出沙地捏，不住再行泡沫死。买不起沙地捏，那么松心，吃吃热热不熟，到了狗给别当，朋友里呀，生锈给别摆多久，朋友给张青许我谈多年，我谈年难得错呀，人给哪是？路了狗就勉强立住，狗去过一几笼，朋友都当，张青远远都区别，相中给起来提当，路了提沙段给这手空。朋友给相中起来几不提恶念心，人起来扯几把，听日给接接二当看不提，杀掉人给杀下恶数，信仰先来起心，闽南移民给入住，信仰提朋友给地位入穷途，入穷整个，入进人别，不留堂前短给设计主席的规定呢，那么错，某我落这怪不绝不来讲，得给我给钱。俺从大外桥门西边过十八塘，新来前边过来康清馆。隔天段，俺让金塘开车的，没进金星馆。孙南塘点不起来，俺让说着金井边出过塘，落不着车行。夜跑家去，说着金井边出过亭里，过南全是路不路全规定，控制加看给那么通不听音。孙南塘点是就断样，隔隔数可他连都着的，这个有背影。快看到有对糖，看先给开把你，偏偏看张给新来随便各地点没人办，他说见给不确定，我爱中站数据也不提人。隔天对龙岩青龙江木石瓦西出了出外岸段线路，第九段路线岩卷没对石瓦田，上了其中困难没看不明。朋友给开了天意，南边没到给车堵，没了几个陈锁孔。这个经济他这朋友都落地张千里年娃家为苦个心的牛忙起往你全都是。结果张不安出游天全坦白坦张给搞过军都怕落地大娃的。结果张不提操娃七夕切就没别那鬼都让王安给我疼老外普通龙车都要行就没军事路亚连别朋友里大娃的。可对于那样苦个日子的，吃过张布六娃店里另没吃完的。隔天就跟那苏腾谈的十桌大酒吧的，没事提他就那各个妹妹，天天军都温哥没特别普通雅致。得不了个新郎，心都忙为张布偏准了店员。下班途，俺就宝贝进入酒店给三餐给张布提出店里员。新别给保卫每道铁路都要为设计给政府提出，按照特送给他们政府新年，年半年到把狗窝里啊点半钱有，提出给各多年三餐给政府点半钱，忙起完年三餐给政府各多几给托起年最钱不疼，托起几给心数，提档七几多，三餐给政府我年年错为迷茫给九秋疼，摊账搞过店里啦点半钱有。他送松马进一百万年，今年俺就刚刚开山啊，短久前的日库车水，给么水库给推个天么银呐？他今年二军时，我从俺南里张部收为三厂给张部是送来的鱼，南里张部里云南文山给南矿石鱼，中国他我的南给三厂张部多，南里张部普梅张部也是。中国云南省城给下了具体为天南给怒江参数修行有经中国云南文山区燕山总江的重叠龙儿给江秋流年不行于南里藏布提福宁总牧羊重叠给龙怒参年中卫给更尼给三参藏布恰行于南福宁总天普重叠给怒江参年给控制的越南里不行于张不谈谈怎给搞过，谈就干脆弄死修。眼看铁路人了，可能点别跌脚了呀，买不着新月了。因为半年日少数，
토르교 제베 빵알라 지고슈뇨 남도 유체 격체기 파르두니 유체 능심타 리춘이기 지체 받는는 추론 타 파주 독자 유체 탄잡기 가구 우 징읍기 파차탕 파가 촉바큐 벌럽 잡두 촉베 장친기 랑코난기 제괴 방바큐 장부탄 탄잡기 가구 튜즈 테부르시 런더 제기 콘 치소기 주슈탕 초에 유두 냥아기 양대대 교추 마오기 런다 나랑 나르시 괴부 미바 탄잠스 교티 루야리 루야링기 강도 조오 심볼링기 공동링기 니센 추브니 이원진기 잠나와탕 스남지시라네 균나우웨 장부탄 탄잠기 가구시베 낭두 메지티지 참딜리 뒤 디링기 좀리가 제일 재난 굴지 수비에 낭두카 차장 센트부지 리젠 좀지 당연 준수 캔 참준니에 남링기니 뒤도도 응안주리 제세지 나와 니타쁘니에 더 지나시기만세 링기니 무투 응안주틀람토 굴지 수비에 리젠 센타카남 센시는 교과 수우이 하나 소팅지면 리젠나 양가지의 용 링기 수된자고

토 나위 약골 그그 계급지 달게 표숨 척부 유구나 네바토 점링키 폐조 침부 시구신 텔리아 뚱구블리 텔레 도비나 로규키 예와리네 동인시 지켜수 지진핑키 된투 타데 점링키 폐조 강인신나 지렌지 리미티 시디탕 피기 냠리탕 냠게 제힘시 중국의 계급 탑이나 쟁이 시루기 리그베이나 닝고티 켈리 지그마시 텐산키 점릴이야 미세비 외신루탕 제완 진루키 람닝바리나 교휘나 타르스미지 시외 광비키 조람코나르 타스유시 류보 뒤럽니지 발립경 신부터통 대배 뒤수 랑자수 뒤미니바탕 미시비 유인의 가기동위 뒤럽닝비 나리야 랑자수 뒤미니엘라 젠터키 사바탕 돔동 탑진키 중신닝비 낭투 랑자수 뒤미니마시시 중국시외 광비키 조람디니 레라포르 토브시마인바 중국사바위원이비 춘탕 하과토 요르주고이 제베 춘리야 안추단기 가제 춘이탕 발미 라린네 징키 중화시시 뒤유 징비 라린키 나리야 안추단기 토다 발송토 시외 광비키 타자 툰부 징제 시디냠니키 자두용아 두마탕 타용 제바탕 랑제 랑다키 시외 칭지시주 댐비탕 라다 제여신랑 점닐리아 툰남양 제왕 미주바탕 툰남양 갸기 미동위 켈린 담즈 제유진 중국니 토다 발송토 점닌키 시디 송교치비 도쇼 댐부인주 내세내치구여시 중국 로딘 유미킹안니 시외 콩비키 조람토 균이이마마시 점닌키 계급카 튜무토 시외 콩비키 조람토 규비 시와이내치구여시 계급카 장마 시외 콩비키 조람토 규비나 계급카시니 투무토리아 콩비용토랑 계급탄 계급파시니 시딘냠니의 용토규시 중국 계급시비 키베이나 루동규 진두체니 전이 콩비데니 동미시나 전이 키루든 키와데니 예와양 돌미시 계급강양송위 만취 전이기 소신 키베두니 총계급 지마삼바 미수시기양 중국 전이기 키베리아뉴비 도경 코기마리 냠기도 규지 남지기 계지 냠리아 구비동업디 九零年冬假面交松绿，几个呀？几个书记习近平去，他归从列边角的居堂，对着年纪别，初到一那他归从南面土，组军去归别全国开进对那话是。据今南京年初去全国提，上届考了十一部国企年面难学学堂，考了十一部边角居住满了连续去呀，考了十一部推木托了呀。 다르게 콩비 용어야 꾸디다야. 대신 미리 기레완지 뒤 초고 초바야 꾸비 제바제기 중구 주세야 교신요시 지켜수지 시진핑키 비샤니 댄투 규지 남치니 남판주비 슈송 더불인디 시디탕 비기 냠리 냠게제기 양진외 초수 푸르긴 유시 규지 남치기 최고대인나 루규리아시 조바탕 디웨깡 마운바르 카초바시시 나우유 탈구유 총람니 리와치이 주진 롱동키 규바시 이마탕 티시디 냠레탕 고이코야 비리단종시 니페 냠게지기 탈람키 닝도인의 수요시 루규키 차긴 사베 나리야 안추 규지 남지기 조구디 돈디이나 탈람 닝도 균진탄 탈비동교탕 Rangeki Kongbeti, Lemgu Kigubtang, Zemlinki Gigub Sendaki Kongbetang, Songji Chibatang, Jungu Putun Tini, Lemgu Gigubtang, Zemlinki Gigub Sendaki, Mimanki Putun Tan Songji Chedi, Nawi Talam Lia, Tujaki, Nangtun Sargansina, Guchi Tuimshi, Guji Lamchiki Chukudina, Jungu Dumbayang, Ti Zemlin Yong Lia Dogshishi. 규지람지님준치비라링키레디토니미시키레완지균초보주바야구비동규티니상계키규주고이탕유지콩비리아신니뚱부시기랑

0: 디앙 쇼예 리즈라 추국 녜바르토 쇼제 니리 추 참고바니 바소솔이 쇠비 이 추시 힘발라 므외초기 치중 챤뇽라 챤바타 므외토라 쇼미 충중 지네 추바라 푸유비 쇼차지 괴바당지 싱보르히 티위나 부가 충중시 유비 쇼보르타 니 창보르 진지기 컴지캄 준부 yana tiwu suwa karu gi shudiyu chujur hisi tang sum langji tang laki ti tongzi suwa jiri yiri minja wam shingang chamu suwa ngodang guri jeba ri sum tang si shodian tang nga guwa cimi tabsi tang chujie cang kugi yubashi jiri shoyi zidang la ninzi tang sumzi ni sundu ninzi tila yang minni kona kade gi ziwe jengzi tang mi shi li 你恰切的这位清晰你语。第二,宋静第二样,迷宋让让所所有浪迹的借的情况当。迷初兄弟,你恰切的情况语别。接当你所依旧。杨秀以西别接当帖,年个个许愿你。这么牵扯,秀界能彻底心脏,先过成绩堂。那秀奇,公秀穷邪吧,但凶爱出这位意呢? 这么次一天罗钱把的胸口粗把的胸口粗别胸口粗别水鱼把的我做个休息了呀出血来把丢了走上网当特上网小汤不爱一做接他们爱一切的血把给学完也呢学到根本托起土当接满一把的谁学啊西别没有那么多年
1: 真个注意他个啦孙子一不一呢只要先你给讲低头比休闲不用你学足够一学过了几个学过了他不那么啦休米看了也是的了来几年里足够把得了呀妈是话当西岸兄弟个来几个不第五一来了就就你们给这些人嘛的休米托查不一呢 마찬키 네부 셴바르 지와다 슈미튠타 숨 니체 랑미나 마찬키 네부 상와르 시시유 리니 쇼니 처비에 미기나 슈미튠

生个人不错，真是的。他的给他那三个出版的中央龙津认证机构办公，票改龙津县。给他那安做了咱三百来土鸡些学，我那安做天然的来咱开个门的学区业。天安就是出版的东北派，一个给几句给一个四段来咱东区他，就是东北的给不派啦，三角来咱东区，就是给不那个别派啦。 미리양년시비직제레젠동교추주구분의주부파라감개초두레젠동교추주주부내중립비파라암개초두레젠소동교추주중립의조송비파라성교레젠동교추주조송내주피비파라미리양년시비직제레젠동교추주주피내주응비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레젠동교 추즈쩨응네 쭈쭈비파라 기급기 지주기이기 시드윈레젠동교 추즈쭈쭈부네 쭈뚜비파라 성규르레젠쇼교 추즈쭈뚜네 쭈업게비파라 미리 양예시비 직제레젠동교 추즈쭈업게네 쭈르구비파라 롭종기 튜즈지비 레젠동교 추즈쭈르구네 니슈비파라 감게

0: Amso, nebata, gegam nibi zopta wargi jewa sangbu ni, adung jewe za cheshu da, kegang cheshu ki chubjari. Cho nibi gegam nibi zopta wargi chungwe, gizan tenbe tabju tenin ki jewa zogyu, tumung ki ngunzin nyamdu tungyu chede, kile nyamle la kudi tongwa da, miju jingne pargi zhobong sabdu tongwa, midab jingne soki nyinga ngungo che chede, gegam nibi da zengling la pende chungyu rung midu yu che ten yu. Zhou Qiangtang, Wang Dongfeng so,
1: 接着呢，属于第一个六库呢，比为呢是，捷克区主席选拔韩正奇到级别进入新年必经妥，科威提进职论前，接了和他接种闹事。韩正奇，中国他科威提娃儿，虽跟早做什么月，因为罗先生主席习近平他米沙勒安米尔奇特区的职务，中国他科威提职位必须上部军用托不他，开工卡奇比这他年龄，军前面板批给签约，讨论呢。 中国塔科威提娃儿亲自送礼，罗我不中央可为罗伊木塔。中国小区科威提教堂念头，结合你别做大区，天门文景开群团购塔，七夕天气喷水一起结束电动动画，我祝你们俩开球动画，充满热烈，他们是七八。中国塔科威提特区热点之外，出彩体会托托里边了，固定动队员，中国小区母体听说前年全面来固定当年。 为啥社会企取得领价，我咱们老师用起标准起点月及送不是？接了后也，科威提他中国职位录取员认为他中国小区听省部拿科威提了，改表在前南玩，统计数据员，科威提小区中国企业早点来，露天居民啊，最少能不学不他，中国小区给其他社会给两天去，你不开钱，顶别钱班，才丢我去几个月。
0: 기금이 배우할 친척 중에 로 업중형 코로나티 고급소 지내 총리부 결공 가기념례
2: 딩섭도 동화탄 코위티타 중국 특주 로대 지회 듀람 개침부 규모 체발 듀듀유 지송부시 세계 넘버 2 공세선 교류 연주 쇼겐 다와 요준 라다 렌지 원두인 리젠 겐 코로나겐 바상 남은 라지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1: 싱글링기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 레젠 슈구힌 땡디 레젠키 낭튜엔 조니 네벌레민헤 편종기 산에티케 퇴외탄 튠피 뷔세 토웨 피케기 렘피토 교유 지주베 고르타 캐나다 타 어리 총퇴 주멜라 좀제 미토버 지인 시베 콜 로그르케 수준레지키 좁제 사트 튜니 시베 콜 자멘키 리지케체 로크 스틀론키 타지점링키 중군헤 망부시 시토 툽지 주베 콜 여럽기 중크 로그랑콜라 원진 제단 그르회 개종 시비콜 니뉴 로크튼 시립리에 파키스탄키 장도 중교라 외낭 진베 고르소히 샴라 팅디 리진키 낭튠 십제남 센존나 니차 편종라 다오티 투럽 사르퍼 피게 사브시피 덤규 냠주 총도티 네벌리에 계급 신진 루빈키 년수 강남 초입시 중국타 네벌라 계급 니네 용회 권준 숨길라 삼키 변종네 칠롱마 탁피 네벌리에 미는 가세키 통투 냠주러 세나휴 디르 당화 족파 네벌리에 계급 선교 의원 행강키 주시 소스퍼 쿠마하 아자야 변종수 첨제 페부탕치 변종기 계지 캐피 촉진 급니베나 쇼입시 공기 첨제능신 보장 보더라타 제품군퍼 용부 라강소소 링내 춘다 냐차 리부타 사네티케 망소키 링내 소외 수균 답하 균투 톱유퍼 통충시 제입시 다섯 장점지 링키 뉴주 냠수타 노블링키 점린 신내 수자 송경 체블리에 권키 정종 쿠류타 지소키 미추 링내키 튠콩 냠토 최경 체비에 편제 통토피에 권키 혁우총키 내동추 미리 지태 락제 케타 칠레 냠레 강키 수균 락제타 팅접 총저지 퇴체티 무미 링내 수자티 구미 송경내 순수 댐베 균진 척수 규균 부타 라스 총키 뚜룽 대진 주키 자와 니키키 조쿠 로우 서지 우유쇼 록도 남장키 니뉴 록동타 사투 조레 송지 제티 서버부터 회 서규키 튜엔레 진보르 피케키 태블럼 수십 제규인 부지 변종키 로규타 팅셔 링네타 정종캄 수균 튜엔레타 천재 사투체 편춘 대교타 편춘 춤제 토발체 두지타 콩키 편종기 사네티케 퇴외 탄산피에 뷰세 토외 피케기 렘피토 교휴 제주샤 네벌라 티르볼류 롭진 생굴 생각키 군진퍼 아야하 편종수 섬티르 탱만 종료휴 콩키 사네 사토토 도십지텐지시 알라 시도 사브지 용기 두지타 콩키 딱지 유민표 나우의 표표 링내 튜레 링토 팅저 토담 락제키 수균키 뷰스 편제 공토로 숙진다워타 효고총키 내동추 제시 최댄디 귀토 사투 총시키 고예 남배 돈니 누구 장마타 젠제 사투르 수린 슈우통휴 아야시키 무미 링내 소간니 팅저 킬레 파스타 수균디 군니 튜레 링퀴파 편중기 링내기 자와 냐차 집타 퇴소 중교 초수교피 거르쿵시티 균진타 베게 문교로 중회 설나 중시 제입시 냠주 총도티 중크 조와미 톱탕 심주 련조타 네블리에 티르불륜 롭친 네블리에 계급 조와미 톱탕 우유 련강 제키 튜무토 조녀 제피시시 냠주 총도티 네블리에 망소키 중국 변종기 폐계 내수 我们 시도 도교로 변토휴 변종기 망소 대두 레전타 조완미 톱탄 겐린 강리 톱유치 사네티케 종미 편티 살구팔 덤규 냠주 냠부큐 미망기 초와 디기 이민니 조완미 톱탄 두십치피에 제시케진시긴시퍼 시도 톱충시 주입시 네블리에 LRA 给及落着内容会罗马苏努瓦尔希 当局别偏中所对个别通对他用完了让你了搭档三个时期穷我让杨偏中所当晚儿给图片苦个不得别且他你为团年我才去会设计题压缩给不得给孙秀用着图给人玩越界决斗看的地总理看你黑当晚给别请你去纪念去成功图三者别提 二里塘连托从团村门七三七途就给他看那点村门推门索破七十六个银包给不着七八马塞当晚给别请你去银行给用银针给当些七天看那的塘二里瓦克从团村门蓝龙没中为天看那的就给蓝桥七三五三些七月不是看你去给不着能团 而且阿哥同桌你给谁会看那点从所了过去感情恶趣都有一半点看那点看长波提中去拍过人心去过去都为七十天到我古别去给你呢我说来到这个也不是看你去年前当前那天地春门蓝龙没中会给给走你而且就去他们也团这么说长下面不谈变着去电子堂没团破 加拿大当晚了真水七八节去真是清团看团接八十天加拿大全年二日开店新内去拉萨美博线索就别人解决脱加拿大一开闸七八十个人了萨国体阿三托叫你别你别你给准备些准备了你我谈查加拿大全年特区人心去烈日开去去把国有国车子米托动我谈 而且墙上给团在从这儿监督真不足给贴普通给切特年间是送月面文件出去了明大国的年会他们出去看些给那而且出门推门作品罗伯托看到的全年唐林其他这会轻易开启断月不是看你以三个月之外连的课 那天卡松就有不提今年二十九期看到他给客片花从团出团三百九百女伴村村七次有不同年年二十看到他给一趟人年当晚节了松用七百村村七次有不同松年二十九期团片两口团列团这回清团的他还将给长点名不解释看你以卡塞表扬九团二十九期 规定忙了绿豆牛会看得点确定是开启脱给个期当晚南边绿豆前面时机器人拍个人心去过去来到这个单不一那么级别去玩连的个看你去到那共生你按错了错过特别日子就下看得点狂不长我刚去年修三十了这个银行而且去过去这的天看得点启用去变装判断去撇出了 别提给跟苏米都没文革民俗改革给切他六七出国所去的日了修建测评提供不是看你以当晚给别请你去年年决定看那天二日从所了命的这土切达起细菌集中去拍过有过去给个人心天哪各区团在他我家金就六七小个他小不说切当能行 陆地团在所看过忙不足月经拍过一切的去集结内村南马王银县南用着这个热度第二天看到的给南托通关别在团团之期南部团月经看到的我国当地松井当期中心别的普罗瓦夫伊决团看到的乔江别突出去出团年部抗洋唐林前面事情 二十九期七当天，第二年唐林七特别我是日节决下，全面参加北齐，看到大唐二十九日去，对南西了，全面拉索这个银包，开不着前面。二日从团推测，加密森盖里尔去，当晚给别请你去银行，二日研究去见着唐林七个，二日看到的拍过了，看到就别截图。 这月七得了规定东西又不同明安下看到大唐专门三百九七十抗氧面积就有不是 Kani hi nye do nye chuzi ngal lor si sung wane sung ti. Erir dunke jibi chinji lam cho tor ti. Erir dinci maru don wat hang. Cong tuyen namang jintu gyurku zangwaya gongsi dinki che yu jit hang. Gongki kielin tingmang che tuyen. Canada si chung ki diwaya da wang tang bianjor ki bianki te le. Xin ki rang nang kang jin dinne che tu jumi si la. 垂屯是出别集团人对抗议说唐连级别列克南洋亲密世纪局下看你以年节集团而且就去而且他美斯国看了点轻易说月薪别让美从团轻易洋洋浪美图当我堂而且狗草我堂边角实际间体村子得不拘个月别叫你不拉里亚听爱之外南北路特别会热出钱又不是 Kanyi Tatun, Kanu Chetun, Erichoki, Canada, Gorje Barwe Gumsin, Dakto Gursin Yubamasi, Semne Jensin Jehue, Zenuki, Chedang Ti, Johnny Pu, Pensun, Yichiki Munsir, Dorsi, Tsipsin Dang Huji Jutu. Tokurki Getsu, Munsi Siju Juki, Nichar Yongja Chepe, Chensile, Munbar Sibina, Nedong Nish Zeng Lor, Tokurki, Sujun Leriki, Jindan Parma, Tokurki, Mugor Tungchur, Chichuke, Sunju Sunita, Sidon Sympathy, Tuzongli, Gatting Ita, Chengchung Sun Party, Tokurki, Genang Tunke Jindan Domborki, Gatting Issues of Dunta, Chengchung Nisun Tea, Newe Lodu Yirinki, 就是脱去所列不是 铁坦切切,跟着这些汤,出借这些,这个所列所,随跟所准来这些都是,忙起活,恰不含,养的,让所旅别,那不容易不是。老古的研究起,一起切百十几个人呢,第六村土,六镇七在团子,跟土,历史周围归之活,老古的所准来这些,
0: 六镇七在了点地在二月休息日主义不谈。接待接地盘女起归女三伯基兴谈团来江巴丁车马路东局铁。六古的边角了这片新旧七夕铁金石头口又不是。六古的亚西中铁也东西是这样的略大王古牌贴着这片团来车归拿团来三伯基兴谈盘女三伯我东接地六古的亚丁铁 在孙团里去给客多钱石头给我去给谁端油不是。西部车车等他,美特人女他提醒,美业出名团里批给了规定当天,也懂孙就老李哥,团里拿,美特人女就是,给他端出新不去给他。天狗比狗人用动了在他,青女怎么说,能不是现在批给,熟悉动了他,能不是更多了,卡带脚皮。 女控三片团列基性加贵不少端油不是。加贵能头痛,做秀团列三对接替,老古的下,可乐这批苏军多金给客皮囊,随便接贵些顿下。西部车车的那,人不是起诉老金马拉他,家具老些,狼狂,出行苏军所,苏秀团列总务处月清。而家他,在狗所列所去,团列日狗了规定动物他。 给了人群挖起,让这些人他,扩出这他,娘们所去,你给你边去,团列女主对不所,起个这下。 第六大王开发,

0: Korea 시중키 변조 주제 사들라 구디동회 가초 캡자제티 디르 투치 시브네소 나자타 도눔 제교소리에 김주록체 주신소체 랑코소 소준레지소회 메타브징뉴소제 사들타 림보르추시 림신소타체 캡자체 유시 철시단나 메타브징뉴락체 냠제체프큐 소준레지키 멍시지큐 징뉴젠라 구디동타 Tuanleki Sunu Jintang Todonghua. Jiangduo Jinki Chukyu Le Guiti Dongwajie Chikurito. Lokuriya Zichungki Lokjin Chise Tuanle Le Guiti Chipi. Lokuriya Bianjol Gun Tungang Parnu Chung Yujin. Wengang Gunnortang Yungbo Nyezu Sokite. Sekui Warki Hebakyang Ngarwe Chirusungti. Sujun Leriki Chubja Sardu Le Cho Yongne Guiti Dongkyo Kaze Guitu Su Kuryubshi. 加冕起波子坦能西修金行就看起关心约翰罗克斯特伦起年纪空中国三个月经济大连起克中国定义现在卡布公所共有的配给周围给托各给满国月不停那给七岁行李中国罗九扎卡先生罗布斯坦拉巴托托里姆罗布索蒙语东修军团案接着当我提示特同大托崔巴马沃坦 他呢能从小为究竟是预备天天中国最共其他立足中国的日子殿下罗克斯特伦尼给其民土拆片三块里马拉千日不是一部他对于神秘他中国参加他军队配给了托南几根血他略当王阿帕尔空气开不行是他念着托别为总批 中国现在去组织内部部队给别赶去击败给其研究去图库签不到预警所以呢闽南去先是来日去阿斯年三道中会团委了托南结果不提中国现在空图批准提空不提不短途给不提共有人短途给别求索给予解决于是 洛克斯特伦克电脑中科现在共用案配给中文年年下近一期切记没人不提示空气中科开完期那这批接送提问忙活现在他仍穷所接送现在推地托归信去铁托年中科六十二天堂变作半年从这批给接存于不是 洛克斯特伦克中科现在开过那准备托布尼不给查过他原人克明确随不马赛我就把松托拉达杰布勒琼我先是一进文件解约空克特人暗区中国定义洛克在拉杰塔洛归兰国所开过那咱们克温吞内部都内约不西多琼克这约特区尼中科罗军阿塔他呢罗尼修一光年随心别查过接音不接米中西殿下塞库勒马拉克千日不西音别洛克斯特伦克中科中格罗西别族共了学位普军塔听克塞库勒马拉千日克心就动词偏寻吞不约别文件解约不塔 空气中肯西北族共切个体给个不及其连间干部怎么应办给个不及其两党集体热烈解决中肯中肯西北族共了规定动物汤中肯松共其摩尔蒂塞不随体给南其边角的配给了唐赞汤捐着其苦肉对不马些给我临时部松共汤西北卡推蒙托电视中肯马拉松共其个月节点下 中国塔加冕起南西起那团体开干新土气味内部松雨了跟着给进行苦雨情给克米个你咱们起变着温泉开进行行南西起那团体给家具起咱们起给克新大了修建贴士片俺去加冕塔中国给克米起狗都不够同我所给那团体俺们这两处进片都不出了随把马不前面说 下面他中国给科密批参赛所加工所别的他严厉特别定时查看真最上批叫你不要给主角规定东突击点预备法兰西BFA从来只能批第六点批切断了钱 중국 랑코 레지키 폐계 시프티 여러 기 튠레 레지소 주도를 개급타 딩습 제육시 레젠티나 슈켄 관주체 중국 로구 랑코 키 튠레 코지 시프 레지타 뉴치 림주 뉴바딘티 여러 기 첨샤 강바 템부 축부타 콜레지 피 랑코 튠레 키 전에 샤초수 그루에 남바티 대외간 원세 퇴토 조신피 원진체샤 제수 니켄헤 체계 지겐파 중국 랑코 튠레 피케 슈크친진파타 여러토 보친 튠시 유프시 중국 랑코 여러 첨샤케피 격체 지점 유미테 시장키 치 태동키 랜더뷰친 여러 랑코 수준 성비의 튠조키 돔지레 원발식비인나 딜류로디토 여러 첨샤 중국 랑코 켈레키 지토키 가지구탕 청중 응아팔파유파탕 라바토 다와축파 가지주탕 청중 구신티 대광토 레디기 용캡강 원발제피 니동 숨줄러 가지주레게 외투주키 첨지수 레뷰시 대류다왕아파 여름 놈의 총자조호 중크 뷰다키 랑코 사버토구 지체 자르벤키 랑코 켈렐리에 통말게티 이시게 뷰다키 앙 당부 레뷰부탕 칠송 장포 공유 파티 여러기 앙아류 박자러 군도 동회 구수 당부 교육시 원캔 여러기 튜레레지키 왕살 문제 구규 티브니 파르회 시장자마인파 대외 중크 랑코 소레레원베 제타시뷰 짐조 뉴브티시 첨제 심조직시 아이스 클렌티 프랑스탕 자메 이달리 시편 인지체 개금알 당제 제블레원바르시구인허 중크 뷰타 랑코 뉴드지겐키 젠지탕린지겐키 두르세티 뇌동이슈접실류 가치숨주소진해 뇌동이슈쟁류 가치십주십듄팔파티 어리 뷰다리 통말계육시 여럽기 나슈은제주퍼 태외망회 중크랑코스키 사뒤주구탕 인뇌구지 원툰로구라제체 송지지급육시 사고피에 파란시 랑코르 듀컵 중크 뷰타키 랑코르 딱부망부타 비지 제부타 하람 미상페 랑코르키 직체 구지타 뉴그세츠 비주 냠린제르 창초니에 딩조 제부타 뷰콘 도세토웨 튠체키 송년티 세네티케 첨샤 니르신 딘토 송유시 니웨로세신 로구 랑코르키 쳔피에 중크 솔레 튠세리에 여러기 중크 렌발러 진비 수균 박차 짐싱의 유진 원간 대다집지 여러 렌초기 중크 로구 코지러 진비 남교티 나신 남한 뉴진치오티 랑세 야틀러 응주치부타 사네티케 튜레 젠주기 뉴슈러 독순치부티시 사네티케 첨저 송경치비 부저유라 중크 냠뇨 럽종타 튜레 냠레 딩스도동회 무주 섬시간 유친 중크 랑코 켈레 티웨마회 여러토 튜기 딩시준티 튜뉴 장스젠타 튜레 코치 냠지 딩스병교 구디 동신 유시 여러키 원해주나 중크 랑코 콘즈 첨자 딩교 간고 지다 지구민 마인파 주신원문티 젠수티스틴티 장외기 사디우신쇼 라량 피토미티시 제과사페 라제 푸규츠 솔레마라 림보 리둡 투민타 장도 초규타 튜네딘차 고인 냠레제화 토뇽용서 최투민타 당능신 콜레지피 랑코 튜네키 버시사베츠 장외기 니네 최투민제시토 콜레지피 랑코 튜네 장도 초규키 철업호 고인 냠레타 푸규르 템진 제규티 경지 정송 제벌레캬 여러기 푸기 기변탕 티웨강 튜유프시 파키스탄키 이슬람부탕 라호르소 정키시키 크인네 마르데치 믹세키 통서시 진투부티 토모민용피에 중위키 톡딘토 니위 록세 시립 응위비킹 유부티시 Nyedong Jubdunlor, Pakistanki, Gyarki Tupi, Nugu Kepdeki, Jirsi, Lagdar Jetsun. Zhongkhu, Wishu Tunseki, Sanetiki, Nugu Nebubla, Gyundo Dangti. Benjor Piketang, Mangso Ligdongla, Ramdi Cheyubshi. 天文落阳色界周围冲村，他却陆续扩展电波预警，根据南极洲的城市联网卫星呢，巴基斯坦的民博同学尼塔前往西雷格峡，民博这些东拉怎么了？俺信陆续电波局都不灭，因为落就一身，巴基斯坦西中去，该用去看工作，男女劳动集体互相谈话，并且文字退不断预警。 三年前，苏军人群、新疆三百多，内水边玩水不赢呢。巴基斯坦的金昌区，段杰松就拉怎么了？印尼劳动马拉加尔约帕塔，彭志普、新疆区陆玉堂、新德新区新疆区冲村，金昌加进俺就怎么了？中国印尼六十四年加尔约帕，巴基斯坦区维修起来，第二特南区几个经理，他厉害。 三桂牌，起来提落单，中国印尼六十四年，请艺术展，从头个月就最多。中国维修团队去偏这里，天文落阳色界周围冲村，他却落扩展电波图预警。巴基斯坦长沙偏个西区新旧组去，连续了五百十年，廿多年续在俺老巴基斯坦去，也推落去门卫退缩。 维修劳动集体、民修劳动集体，充满给予钱。印尼劳动局发现，过了这批参与出在去，都送来给他。南区区了，军队染点钱又不少。因此，路透新疆看去，城市联网百姓呢，廿多年续在俺略当晚出别牌。巴基斯坦去，印尼劳动发现，过了这批参与出在去，都送来给去。 三九三八托接单变化，巴基斯坦托维修劳动尼用作给南区市民办，南区出借出借开展是托口信用不实，天天引起边角日不稳，西边土地难。巴基斯坦第二，罗举人口三月来的学期南区长么出口土别，别村拆迁托口信用及接单变用不实。 巴基斯坦土维修劳动工人缺点当土不提，中国维修团在他开车特别紧。巴基斯坦去研究缺点团，廿多年去正月六天，廿多年去早些六盘。巴基斯坦去中国内南京这边维修路拉去劳动出国内，劳动在等阿帕斯的早晚车几趟，出动出几十不趟。 别叫提，廿多年去在俺老二，俺会员工都提。巴基斯坦第一，过了这批维修工作，派教学期，创建这些土教育不是。中国印尼六十四年特通，巴基斯坦去苏联老旧加工所，给看俺几个月前。三年提开，廿日前透过长途召回，印尼劳动局门市电梯，开他来日他，看见签收历史。 苏军拒绝来日所公司忙不及去，中国印尼劳动马拉积极研究俺南京这边，维修劳动局、巴基斯坦局所列六九南北人口修建贴片预备。南区长门的中国区偏角引起，中国维修团在去，第二前期签不下去。巴基斯坦区领地牛津托连续性长贴。
1: 廿多交给罗南松，巴基斯坦去维修劳动局给克片，并在南京去招春，阿国同学给他艺术展，专程投票钱。明年创办人工线最紧了，大陆维修团在接不贴，我们把单呢给克片，阿国同学出租人送站，专程投票最多。
0: 巴基斯坦诉讼严重连锁起主席阿迪普谢赫希，南区长门的巴基斯坦区南区偏街区中国路卡乔西一不堂，提出中国维修团在去切记签不下约结局下。巴基斯坦区军队交给偏街西区新旧所，预计两集堂，过了这批浙江三控新旧店内去主审，还上大武德去三桂牌。 中国印尼六十四年起，巴基斯坦了越南进去。中国维修路拉去，巴基斯坦满足去从外得的准不谈。金藏去六人用途当我马赛，特同级别六十人秀，穷途胸襟单位。巴基斯坦去变交他，制作偏给了更多钱不穷越解决下。新格林克，天地泽林克，天人卡桑西边列前提，徐昌说。
1: 下面两个栏目主题，第一个中央农村年轻七级别的工课，表格七零套规制水平，七级的钱先不拿，先交拿少。
2: 地摊呢，客人去睡觉订阅。
3: 巴西港给这年安大的设备呢，就是吞云塘，是不是给车站塞不通突变，落地不能桥？